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Talking about hump day on a Thursday. 왜 이렇게 소재의 고갈인가? 왜 목요일날 험프데이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 험프데이는 아시겠지만 일주일 중 이 한가운데 위치했다고 해서 이제 험프데이라고 하죠. 가장 일주일 중 힘든 날, 가장 중간에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든 날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험프데이 다음 날이 목요일, 그 다음 날은 금요일, 또 그 다음 날은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정해진 수순이잖아요. We call Wednesday the tough day, toughest day of the week, the hump day, because it's right in the middle of the week. But if you think about it, people, it's not really that hard. Hump day isn't that bad, actually. We already know that what's coming next, right? Coming after hump day, we have Thursday, and soon the Friday, and then the weekend, you know, finish line is in sight. Let me put it that way. 하지만 일주일의 험프데이가 아니고 우리가 인생의 한가운데에 험프데이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But let's say if you're talking about a life hump day, hump day라고 하긴 뭐하고요. Life hump time is a different story. 인생의 험프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간이 얼마나 길지 그 험프 타임이 얼마나 길지 또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When you're in the middle of a hump time in life, you don't know how long it's going to last or how far you have come, right? 다 지나고 나서야 아, 내가 그 시간에 이 험프 시간, 구간을 지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죠. 돌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Because you can only look back later and realize, oh, okay, that was my, you know, hump time. So if you're in the middle of one, you really can never know whether you have to be in there for, you know, for how long more, right? But, you know, we all know that, you know, the good news is that every hump time in our lives, eventually comes to an end. 인생의 모든 험프 타임은 다 지나갑니다. 그죠? 지나가고 또 다른 험프 타임이 올 수 있지만 적어도 숨 고르기를 할 수 있잖아요. Another one may come along someday, but before that, there's always a chance to catch your breath. 숨도 쉬지 못할 만큼 험프 시간이 계속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여유를 찾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꼭 있습니다. 근데 뭐 그 구간을 지날 때는 확실히 확신이 필요하고 또 용기가 필요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거 생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I guess, you know, hardest part is believing that you make it through, right? Having the courage to keep going and trusting that this too shall pass. This too shall pass라는 그런 노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hump time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Talking about the hump times in our lives. 딱히 질문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유독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은 우리의 인생 경험으로 이것은 분명히 금방 끝날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중간을 지날 때는 그렇게 알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힘내시고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은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Queen. These are the days of our lives.

퀸의 곡입니다. These are the days of our lives. 듣고 오셨습니다. So, although today is not a hump day, we are talking about the hump time of our lives. 우리의 인생의 hump time. 그런 말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hump time이라고 부르는 개념 자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But, 그 인트로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there's a phrase that goes like this. It's all downhill from here. 뭔가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하고 있다. Let's say we are climbing a high mountain, right? 꼭대기에 가서는 이제 내리막밖에 남지 않았다. It's all downhill from here.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이잖아요. But it's all downhill from here has another meaning. 지금부터 나락으로 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또 의미도 있어요. So I guess you have to kind of watch out and kind of be very sensitive to the context when you use that expression. 아무것도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까지 힘들었으니까 it's all easy, you know, going downhill from here. It's all downhill from here.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의 험프 타임이 좀 길어진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 긴 거 아닌가 지금? 아니면 이게 정말 끝나는 걸까? 라는 이 확신이 없어질 때 가장 이 좌절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When you feel like the hump time of your life is just becoming too long to handle. It's just so much to handle, right? And you have no confidence whether it will actually end. Those are the times that you will really

feel, you know, saddened and devastated by what is going on. 제일 좌절하기가 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TBS의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2년 넘게 월급을 못 받고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You know, our employees at TBS, right, are probably in that hump time situation because we haven't been paid over 2 years, right? 확실히 이 hump time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주위 사람이나 저희 TBS 같은 경우는 뭐 남아있는 동료들끼리라도 서로 격려를 해주고 이게 분명히 끝날 거야. 위로해주면은 위로해주면서 견디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I guess in our case, right, you know, whoever is remaining at the station have to kind of encourage each other and, you know, just letting each other know that we are in this for something really valuable, something that we believe in. 사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오늘 주제를 시작한 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로 넘어갔네요. So that's not the reason that I wanted to talk about today's topic, but you know, I ended up talking about that. 노래 듣고 와서 계속 할까요? 토이입니다. 거짓말 같은 시간.

토이 거짓말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So talking about life hump time, right? If I could just give you my remedy, my sort of own know-how of getting through this kind of tough situation, my own remedy is that, you know, I think of my situation as not too bad, you know, compared to other people. Because sometimes, you know, I go to church, right? And there are like a prayer request for people who are in sort of a life-threatening situation, 정말. 건강이나 어떤 이유로 상당히 심각한 어떤 상황을 위태로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는데 compared to that situation, you know, it's nothing, you know. 적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you know, at least I can do something. 그런 의미에서 별거 아니다. 나의 hump time은 이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합니다. You know, sort of a comparative look and sort of a try to undermine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that I'm in, although it is serious for a lot of people.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2부 또 더워지는 이 날씨 웨더 리포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Foo Fighters' Walk.

0: within every man.
1: Walk off the earth, taekwondo. Kitty님's are kind of wondering what the lyrics would be about, possibly about this song, with this song. 헤일리님께서 가사가 무슨 내용일까요? 라고 이렇게. 저도 궁금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런 내용이네요. 와, 몰랐습니다. I'm taking taekwondo. If people mess with you, I'll kick him with my toe. 이런 라임이 굉장한데. I'm taking taekwondo. If people mess with you, I'll kick them with my toe. 태권도 배워서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면은 내가 그들을 때려줄 거야. 그런 굉장히 귀여운 내용이었네요. Didn't really know that. 감사드립니다. 2021님께서는 저는 그게 인생의 험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더 큰 한방이 올 때 이제는 너무 큰 한방만 안 오면 된다고 생각하며 단단해져 가고 있습니다. 보기보다 단단한 나. When I thought that was the hump day of my life, later on, even bigger one came along. And these days, I tell myself, you know, as long as nothing too big hits me, I'll be okay. I guess I've become stronger over the years. So 마음이 무겁거나 인생이 무겁게 느껴질 때는 가벼운 음악으로, 음악은 언제나 좋은 친구, 항상 함께 있는. So whenever my heart sinks, you know, I turn to, you know, uplifting music. Music is my friend. That's the way a lot of us feel about music, and feel so lucky to have something like music right by us, right? 맞아요. 그냥 너무 큰 것만 오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불안해하지 마시고 너무 큰 건 오지 않을 거야. 에이, 그래, 이렇게. 그런 positive outlook을 갖고 계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은데요. 함께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Ace of Base입니다. Beautiful Life.

It's a beautiful life라고 이렇게 여러 번 외치니까 It's beautiful life라고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이네요. Ace of Base, Beautiful Life 듣고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1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베스킨님께서는 덥지만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요즘입니다. 태권도 정신으로 이겨내겠습니다. Although it's scorching hot, you know, I gotta do what I gotta do, so I will overcome it with my taekwondo spirit. 태권도 정신이 뭔가요? I want to ask, what defines a taekwondo spirit? 제니님께서는 큰게 오면은 태권도 발차기? When a big thing comes along, I will do my taekwondo kick. 그렇습니다. 그게 태권도 정신인가요? 큰게 오면 발차기를 하는 게? kind of just wondering. 죄송합니다. 뽀글님께서는 험프타임은 그냥 온전히 견디되 가능하면 꼭 기록을 해둡니다. Whenever those tough times comes along, I try to overcome it, but I make sure to record it. In any way, I guess, right? 언제나 또 그런 시련이 올때 당시의 상황과 기분의 기록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So when another one comes along, you know, those kind of record can be very helpful, knowing, you know, how I felt at the time and what the situation was at the time. 맞아요. 그런 험프 시간을 보낼 때는 그런 여유가 솔직히 없죠. Whenever you go through those tough times, you know, you just don't have the, you know, mindset and the peace of mind to record and, you know, write and reflect those kind of thing. 그런 여유가 보통 없지만, 하지만 그런 기록을 할수 있다면 상당히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ump time 없는 인생은 never 없죠. There's no life without any hump time. 그렇군요. Wisdom님께서도 오늘 주제는 hump day 극복법인가요? Is today's topic how to overcome hump time of our lives? 오늘 주제이긴 한데요. I didn't really, you know, burden you with a tough question. 그래서 오늘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으시면은 문자 보내주시고 또 함께 이야기 할수 있고, 또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뽀글님께서 험프 하니까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둠칫둠칫. 레드 핫 칠리 페퍼스입니다. 험디 덤프.

Yes, gotta love RHCP, Red Hot Chili Peppers, a Humpty Bump. I said the Humpty Dump. Humpty Bump. Humpty Bump. Humpty Bump.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너무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이. I just hope for myself to not go overboard after listening to songs that I love. So, life hump time is sort of a subtopic that I wanted to, you know, bring along. I didn't want to bombard you with a difficult question. 그래서 뭔가 딱히 질문을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구기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가족들과 휴가 끝나고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Just got back from a family vacation, so finally checking in again. 휴가 기간에도 틈틈이 청취 중이었답니다. I was still tuning in whenever I could during the trip, though. That is so good to hear. 그런 말씀 들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휴가 중에도 이렇게 찾는 방송이라고 생각하니까 I feel very blessed and I feel very proud. 오늘도 유익한 EQ님의 나레이션에 감사를 주제 선정도 탁월하십니다. As always, thank you for another insightful narration today. And your choice of topic was spot on, as always. 감사드립니다. 주제 선정은 살짝 오늘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And 뭔가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I kind of changed as soon as I got to work. Actually, on my way to work. 오늘 회사 오면서 오늘은 이 얘기보다는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Hope you suit your you know, needs, I guess.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맞아요. 뭐 이렇게 뭔가 주제를 정했는데 뭔가 이렇게 불편한 옷을 입은 느낌 있죠. I would decide on certain topic, right? And sometimes I feel right at home, right? Ready to go with that topic. But sometimes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I think about the topic for that day. And then it feels like I'm wearing something really uncomfortable. 뭔가 사이즈가 안 맞는 옷이라든지 뭔가 이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옷이라든지 그런 옷을 입은 것 같은 불편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That's how I felt this morning. 그래서 바꿨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들 또 사연, 인생의 험프타임에 대한 또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be back with the second half of the show. 이 곡은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인데요. 여러분이 부르셨습니다. 옥상달빛, 권순관, 조소정, 안녕하신가요? 선우정아 and more artists. Let's listen to it.

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And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We have our YouTube Boinan Radio going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창도 열려 있습니다. Our text line is open at the shop 1013, which will cost you 50 won and 100 won for longer messages. Your song request, you know, any stories or shout-outs or little simple check-in messages are all fine. Please send them all my way. 이렇게 듣고 계시다라는 문자 주셔도 상당히 큰 힘이 됩니다. 많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Talking about life's hump time, right? 베스킨님께서도 메시지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험프타임기에 초기 진입 단계인 듯 싶습니다. 50대에 짊어져야 할 일들이 요즘 살짝 느껴지거든요. I think I'm just entering the early stages of my life's hump time. 50대에 짊어져야 될 일들. I've started to feel the responsibility, I guess, that come with being in my 50s. 부모님의 건강, 아이들의 진학, 저의 건강, 그리고 제 2막 인생의 방향성 등등. My parents' health, my children's education, my own health, and figuring out the direction of the second chapter of my life. 근데 누구나 겪는 일이고 시간이 약이려니 생각하고 순응하면서 보내보려고요. But then again, these are the things that almost everyone goes through. So I'm trying to accept them, you know, trusting that time has a way of helping us through. 저의 이야기 같기도 하네요, 그죠? 부모님의 건강, 아이들의 진학, 저의 건강. 제2 인생의 방향성, wow. Those are some, you know, grand topics of life, huh?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면 머리가 좀 지끈거리죠. If you think about it, you know, one by one, it just gives you headache by just thinking about it. 하지만 결국에는 다 하나하나 다 우리가 거쳐야 될 또 잘 해낼 일,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습니다. I guess, you know, raising kids, who are adolescents, you know, going through the 고등학생 period is just so tough on the parents.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equanimity, 마음의 평정심, equanimity is just so hard to attain as a parent of an adolescent. 사춘기 부모로서 이 평정심을 갖긴 정말 힘든데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드리고요, 베스킨님. 신청곡이 딱 어울리는 또 신청곡이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곡인데요. Bravo, my life.

couple of tracks, Brave My Life, 봄, 여름, 가을, 겨울, and which was a request from Baskin님, who feels like he is entering the early stages of, I guess, 50s hump time of the life. 50대 hump time이라고 해야 되나요? I think 30대 hump time, 40대 hump time. 분명히 다 있긴 합니다, 그죠? It all differs from person to person. 확실히 근데 50대 hump time은 그 주제가 딱 그런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죠. 그렇죠? Right. Hope you get through it, you know, safe and sound. 좋습니다. 그 다음 곡은 김범수의 지나간다라는 곡이었고요. Let's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Let's get to Wisdom님's message. Hump time을 보낼 때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 언덕의 끝이 어딜까 또는 바닥이 어딜까를 모른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I think one of the hardest things about going through a hump time is not knowing where the top of the hill is or where rock bottom might be. 그래서 저는 멈추지는 않되 조금 느린 템포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작은 마침표를 찍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봅니다. 그 작은 마침표들이 미묘한 성취감을 줄 수 있으니까요. So I'm trying not to stop but to move through a life at a slightly slower pace. So along the way, I try to put down small periods, little moments of completion that help me get through difficult times. Because even those small full stops can give us quite a sense of accomplishment.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멈출 수는 없는데 kind of slow down the pace a little bit, but it's really good to have some sort of you know completion along the way, some sort of a closure along the way. 뭔가 목표 설정을 해서 그런 목표를 대단한 목표가 아니라도 이렇게 하나씩 끝내고 이렇게 가는. 그런 기쁨과 또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취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I totally agree with you, Wisdom님. 신청해 주신 곡, 여러 곡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어떤 걸, 이 곡이었군요. 네, 신청해 주신 곡 듣고 오겠습니다. Conan Gray의 곡인데요. People Watching.

Welcome to InDiscover. InDiscover is a word combining the word indie and discover. 인디와 discover, 인디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는 의미의 코너 명입니다. Trying to uncover many gems from a Korean indie scene.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인디 씬의 숨은 보석 같은 곡들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So, just like any other Thursday, we have four new songs ready to be uncovered. Let's get right to it. 첫 번째 곡은 it's sort of like a one-man band project. 안준환 씨가 직접 작사, 작곡을 다 하고 또 연주까지 다 한 그런 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Night Tide라는 곡인데요. When I heard this song for the first time, 약간 몇 번을 좀 들어봐야지 좀 더 뭔가 이렇게 의도나 그런 느낌이 더 잘 와닿는다고 해야 될까요? I had to listen to it several times to get the feel for this music.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궁금해지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So let's get to our first InDiscover artist and music for today. This is 안준환, and the song is Night Tide, 밤.

That was Night Tide, 밤 안준환의 곡이었습니다. Very chill song to listen to. It would be a good song to listen to on a sleepless night. 뭔가 요즘에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주무시죠. Because of tropical nights, a lot of our Q-teams are probably spending a sleepless nights. 이런 곡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Okay, let's move on to our next artist. It's a band, a three-piece band. 세 분의 멤버로 구성된 three-piece band. Honest라는 밴드입니다. I initially thought honest as the honesty, right? 정직함. 근데 A-N-E-A-S-T, honest인데요. I don't know as to the meaning of the band name. I'm not too sure. So this one, this song, 비상, Fly, was released in 2018. 꽤 오래 전에, 8년 전에 이제 발표된 곡을 추천을 해 주셨는데요. I was very, impressed by the music video of this song.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아마 이제 직접 찍으신 뮤직비디오 같아요. It looked like a very self-produced feel to that music video.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멤버들과 함께 막 웃으면서 뭐 이렇게 어디론가 가는 그런 뮤직비디오인데 이 젊음의 어떤 풋풋함이 느껴지는 그런 뮤직비디오여서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So let's hear it. Honest란 밴드 A-N-E-A-S-T. The song is 비상.

Our second Indiscover artist for today, Honest, 비상이었습니다. Has that very fresh indie rock feel to it, don't you think? Wisdom님께서 오늘 곡들 모두 첸첸거리며 시원한 느낌이네요. These songs feel very cool and breezy. 제니님 역시 그러네요. 특히 이 곡은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느낌이라고. Yeah, exactly. I think 잘 들었습니다. Honest의 비상이었고요. Let's move on to our third featured artist for today's Indiscover. DD7, singer-songwriter DD7이라는 분인데요. This song, 파란, that we'll be playing today, was his debut single released in 2024. 이 곡 역시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기억에 남는데요. 뮤직비디오 이 설명칸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던 촬영날 같이 비 맞아가며 영상 만들어준 스텝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A sudden downpour hit us on the day of the filming of this music video. Just wanted to say that thank you again to all the crews and you know friends who stayed out in the rain and helped make the music video happen. 이 곡도 역시 이 뮤직비디오 역시 이 self-produced 느낌인데 I think you know we are so used to you know professionally produced music videos. Music videos are they are so polished and whatnot. 그런 뮤직비디오보단 이렇게 뭔가 한 땀 한 땀 만든 그런 뮤직비디오의 그런 매력이 있죠. 그죠? 그 이 뮤직비디오도 약간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DD7, our second Indiscover artist for today. 곡 이름은 파란입니다.

That was a DD7 파란 great song to listen to on a day like today. 뭔가 시원한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vibe를 가진 그런 음악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That was our third in Discover featured artist for today, DD7. One more to go. 약간 잔잔한 곡으로 준비했는데 this one is from singer-songwriter 김서현. 김서현 씨, singer-songwriter의 곡을 준비했는데 이런 설명글이 있어서 감상하시기 전에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It says, 이미 나를 뒤돌아선 당신의 두 눈을 기억합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그런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는 하지만 떠나보낼 수 없는 당신의 뒷모습에 전합니다. Still remember the look in your eyes after you had already turned away from me. Even now, I still call what we had love. This is for the one who no longer looks back at me, yet remains impossible to let go to the silhouettes of you as you walk away.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서현입니다. 뒷모습.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0: 都很怕爷爷呢。
1: 是吗？那我就不过去了，路上小心点啊。我向他点点头，转身正准备走，他忽然喊了一声润姬，然后

바쁘다 바빠. We just have so many different things to do here on Morning Groove, don't we? Morning Groove에서는 좀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And it all starts with this Morning Groove Q&A. Abbreviation for MG Q&A.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다려주시고요. Okay, enough of waiting.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So today I want to ask you guys,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te spending money on? We always spend our money, right? We spend our money every single day. No matter how much we earn, we just gotta spend it all, right? Whether we are at home, whether we are outside, we always have some things to spend our money on. 돈을 왜 이렇게 쓸 때가 많은지 버는 곳은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는데 나갈 곳은 정말 많다. 그래서 오늘은 좀 돈 얘기를 해볼까 해요.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we spend our money on, but some of the things you might actually enjoy spending your money on because it gives you the pure satisfaction. But when it comes to those things that you don't want to spend your money on, ooh, we would like to talk all about that. 오늘은요, 내가 돈 쓰기 가장 아까운 물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난 이거에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싶은 사연 받아보도록 할게요. 너무 재밌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Well, personally, since I'm waiting for rain, everyone, in this hot, humid weather, I kind of thought how it's such a waste of money to spend money on umbrellas. 뭔가 우산 사는 게 저는 아까운 것 같아요. Because I have a bunch of umbrellas stored in my home. 이미 우산이 집에 엄청 많거든요. But when it comes to buying a new umbrella, it's usually an emergent situation.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리면 그 우산을 또 사야 되잖아요. 집에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뭐 당장 저를 이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우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When it comes to paying for the food that you did not enjoy. I hate that. 음식을 뭔가 맛없게 먹었는데 돈까지 비싸게 줘야 되는 거? 전 그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뭔가 만족감을 못 느꼈는데 억지로 돈을 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So that is my answer, Morning Groovers. But I'm always curious about your answers, everyone. So let me know. 돈 쓰기 가장 아까운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무료로 의견 남겨주시려면 TBS EFM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So I will be standing right here waiting for your responses, Morning Groovers.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y Franz Ferdinand, Take Me Out.

Good morning to you once again, and of course, good morning to you, Benny,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Good morning, 오랜만에입니다. 라고 한국말로 문자 보내주신 이정성 어떡할 거냐고요. Thank you so much for this message, Benny. Hope you're having a fabulous day. June PPLAB says good morning on our YouTube live stream.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레드카펫 쫙 깔려있습니다. 서미님,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여행 가고 있어요. Yeah! 메시지가 길진 않는데 이 신난 감정이 여기까지 전달이 되네요. 어디 가시는데요? 어디 가시는데요? 저도 여행 가고 싶어서 부러워서 여쭤봤습니다. 모닝그루브와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ave a safe trip. 서비 모닝그루브. 최니성 모닝그루브 오셨군요. Good morning. I'm here. 여기 사람 있어요. 저도 있어요. I'm here. 오늘 이렇게 인사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나 여기 있어요. I'm here. 여러분들을 마구마구 어필해주세요. Okay, so let's move on. 우리 MG Q&A에서 나 이거에 돈 쓰기 너무 아까워요 싶은 사연 받고 있습니다. So let's find out about the things that you just hate spending your precious money on. 돈은 소중하니까요. 5275 모닝그룹,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비 쓰는 비용이 아깝더라고요. 주차비 안 내려고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더 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날이 너무 더운데 더위 조심하세요, 썸머님이라고 하셨습니다. So parking, right? I know, like, you're parking your own car at an area, so why do we have to pay for it? 아니, 내가 내 차 주차하겠다는 게 왜 돈을 내야 돼요? 이 땅 주인이세요? 막. I mean, of course, it's a very limited area. 그러니까요, 한반도가 이렇게 크진 않으니까 땅덩어리가 넓지가 않아가지고 점점 요즘에는 어느 지역을 가도 주차비를 받더라고요. 요즘에는 막 지방 내려가도 주차비를 받고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이거 플라잉 택시 시급합니다. AI 같은 거 쓸데없는 거 개발하지 말고 괜히 일자리 위협되니까 이런 AI 택시 같은 거 좀 개발해 주세요. 에?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You know, we have so many experts out there. So yeah, just develop something like flying taxi. That would be very, very helpful. 우리 얼짱님께서도 기다렸던 생방, 오늘도 생방에 감사하며 라고 해주셨고, 저는 발렛비요. 필요할 때도 있지만 아까울 때는 정말 아까워요. I know, this is kind of like interesting. Valet parking, you need it sometimes, right? Especially when you're driving in a very, very narrow neighborhood. Yeah, you would be very lost. You would be like, oh, where do I park? But if you have valet parking, that's very convenient. 근데 가끔씩 주차 자리가 보이길래 주차를 딱 했는데 갑자기 딱 등장하시면서 키 두고 내리세요, 막 이러세요. 난 이미 주차를 해버렸는데. 그래놓고서는 차를 뺐다가 다시 그 자리로 주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3,000원을 받으시는. 아,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는 알겠거든요. I guess they're on contract. 어떤 그 계약 관계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할 일을 하는 건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요? 내가 주차했는데 왜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Sometimes you can see an apparent parking space, so you would go there and park yourself, but then like you would have to still pay for that. 어떤 심경인지 알죠? 아, 돈 쓰는 거 아까운 거 되게 많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돈 쓰기 아까운 거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봐요. So continue to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just dislike spending your precious money on.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번 돈, 여기에 쓰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싶은 거 알려주시고요. 우리 해피라이프님도 그러시네. 주차비가 제일 아깝다고. 나중에는 대중교통 타신다고. 이게 병행을 하는 게 제일 뭔가 경제적인 것 같기는 해요. So, you know, sometimes you gotta mix it all. Use public transportation and use your car. Drive yourself at the same time. 뭔가 이렇게 번갈아 가야지 뭔가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But anyways, morning groupers, we'll continue to talk all about this, okay? CS 슬기님 모닝그룹업께서 신청해주신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by Okinawa Baked Weeks.

0: Let's continue greeting to each other. 우리 펭귄킬러님처럼요. Good morning. 인사 건네주신 펭귄킬러님. Good morning. And Noah and Ryan's mom says, good morning. 삿포로 여행 와서 듣고 있어요. Ooh, looks like you're enjoying your vacation. Good for you. 보통 재미가 없을 경우에는 아, 노아 라이언 맘, 뭘 또 삿포로까지 가서 모닝그루브를 들으세요? 라고 할 텐데, 솔직히 재밌으니까. It's hard to resist, isn't it? 좀 시건방해진 썸머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쪽 날씨는 조금 시원한가요? 여기보다는 조금 시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하게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후기도 또 나중에 알려주실 거죠? 여행 어떠셨는지? 우리 Water Tank, Good Morning Groover 오셨습니다. Good morning. 아유, 또 어서 오세요. It's never late to say good morning to all of our good morning groovers here on Morning Groove. 그러니까는 늦지 않았으니까 언제든지 굿모닝 인사 건네주시고요. Okay, 우리 루시아 모닝 그룹어께서 This is regarding the things that you just hate spending your money on. 우리 루시아 모닝 그룹어는 어떤 거에 돈 쓰는 걸 싫어하실까? Lucia says, 저는 막차를 놓치고 타는 택시비가 너무 아까워서 막차 시간에 맞춰서 뛰어가요. So I always race to catch the last train because I just hate spending money on a taxi after missing it. So I end up sprinting to the station just to make it in time.
1: 그거만큼 아까운 게 없죠. 교통비가 거의 몇 배나 차이가 나잖아요. 한 10배 정도 차이 날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0: I mean, yeah, sometimes it's necessary to ride taxi, but if you were just like 2 minutes early, you could have saved like $10,000. $10,000 won, actually.
1: 그러니까요. 내가 조금만 일찍 나면 아낄 수 있는 돈, 나의 그 1, 2분의 그 늦은 그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 너무 아깝죠.
0: 우리 찬이송 모닝그루버, 구독료요, 땡플릭스, 음악, 그리고 땡GPT, 영어회화 등 문화와 편리함을 느끼기 위해 이용하는 구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편하게 쓰고는 있지만 구독료가 빠져나갈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1: So I hate spending money on subscription services. I keep signing up for more services because they are so convenient and enjoyable. But every time those subscription fees get charged, ooh, that really hurts.
0: 맞아요. 디지털 월세라고도 하잖아요. 뭐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이 디지털 월세 포함해서 막 렌탈 서비스 같은 것도 되게 많아지잖아요. 뭔가 정수기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막 매트리스도 렌탈하고.
1: So we have so many subscription and rental services. So I feel like a lot of the things are not owned by ours anymore.
0: 뭔가 다 구독하고 또 렌탈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것만 해도 진짜 뭐 가족 좀 큰 단위의 집은 구독료 같은 것만 다 합치면 한 100만 원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진짜 무시 못합니다. 이게 티끌 모아서 진짜 뭐 태산이라는 말이 여기에 딱 적용이 되네. 그러니까요. 이게 구독하다 보면 벌써 내가 구독하고 있는 걸 손가락으로 세봤거든요. 지금 다섯 손가락이 넘어가요. 이걸 근데 아끼고 아껴서 다섯 손가락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한번 세보세요. 내가 무엇을 구독을 하고 있는가. 이게 가족 단위면 많이 구독하실 텐데 한 10개 정도 될걸요? 그쵸? 우리 박원희 팀장님도 꽤나 구독 뭔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OTT는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것 같고 그쵸?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아, 돈 쓰는 게 아까운 것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So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just dislike spending your money on. And I hope you don't feel the same way when it comes to sending us the text message. 아, 50원이 제일 아까워요. 이런 생각 없으시길 바라면서. 아, TBS에 그 문자 보내는 그 50원 있잖아요. 전 그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아, 이런 분 안 계시길 바라면서 문자번호 샵1013으로 아, 50원이거든요. 예, 사진 보내시면 100원이고 긴 문자도 100원인데 이거 아깝지 않으시면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If you don't mind.
0: 아까우면 공짜 옵션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 TBS EFM 유튜브 들어오시면 무료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1: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y Vertical Horizon, Everything You Want.

Armed Life. 체육부장님, 저 왔어요, 왔어. 겨우 왔네요. 썸머님, 한 주 동안 뭐하고 지내셨어요? 라고 제 안부 인사까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Well, first of all, welcome to the program. 체육부장님, 어서 오시고요. 헐레벌떡 오신 체육부장님. So, last week, when we didn't have our live broadcast, what did I do? Well, you guys are aware that the weather was extremely hot, right? 정말 정말 덥기 시작했잖아요, 지난주부터. 저는 그래서 실내에서 일했습니다. 프리랜서로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건바이건으로 일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열심히 해둬야겠다 해서 밀린 일 같은 거 좀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뭐 혹시 관심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방송국 다른 데 다녔었잖아요. 거기 6월부로 관두고 또 다른 일을 시작했거든요. So I've been doing some extra work. Last week. 근데 너무 일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뭐 강아지도 돌보기도 하고 여기 TBS 선배 강아지도 돌보고 중간에 맛있는 것도 좀 저한테 넣어주고 예, 저 스스로를 좀 이렇게 보듬고 케어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벌써 한 시간이 지났는데 Why aren't you guys asking any questions about my hair? 여러분들 제가 지금 누가 좀 알아봐 주시나 하면서 이렇게 기대하면서 들었는데 왜 아무도 못 알아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변화 못 느끼셨어요? 제가 좀 말씀 먼저 드리기 약간 자존심이 좀 상해가지고 여러분들 뭐가 바뀌었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just try to find that difference, you know, on my look, especially on my hair.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를 위한 어그로 같은 건 아닌데 이거 진심 제가 조금 서운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뭐가 달라졌는지 한 번만 좀 체크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네 제가 조금 기분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TBS EFM 보이는 라디오 들어와 주시고요. Just try to find out the difference, okay, on my look. 우리 Benny Morning Gruber says, this is regarding the things that you don't want to spend your money on. They said that would have to be big gadget like laptop. And I do also have a song request, Lucky One by EXO. Really? Because when it comes to buying those expensive big gadgets, you know, you end up actually utilizing it quite often. 저는 랩탑 사고 나서 벌써, I think it's been like 3 years since I bought my laptop and I'm using it every single day and I think I'm very happy and satisfied with it and I think it's really worth it. But if you don't use it, if you just buy it because you kind of felt like you needed to, oh, okay, it makes sense. All right, Morning Groovers, what else? What else is out there that you just don't like spending your money on?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막 정가로 샀는데 바로 다음날 막 세일하고 이러면은 막 진짜 아깝고 막 짜증나잖아요. You know, buying something at full price and seeing it go on big sale the next day.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알려주시고요.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Here is a song going out to Benny, EXO, Lucky On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once again,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 am your host, Summer PD. Glad to have you with us this morning. We're live in the studio today, and we're also on Visible Radio. 생방송으로 만나고 또 보는 라디오로 만나볼 수 있는 Morning Groove입니다. So if you want to watch me, go on our YouTube channel. Just search for TBS EFM. TBS EFM 유튜브 채널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That means so much for all of our TBS EFM members. 우리 선샘 모닝 그룹은 우와! 블랙 매직 스트레이트 하셨네요. 너무 예뻐요. 우왕! 영혼 싫었음. 썸머 누나 바뀐 헤어스타일 너무 예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혼 있는 거 맞으시죠? Yeah, I could totally feel that soul inside your message. Yeah, you're very thrilled and excited about my new hair, right? 우리 코코모닝 그룹어도 야 일주일 만에 보는데 왜 이렇게 이뻐지셨어요? 머리색 찰떡 서머피디님 왜 이렇게 짠한 느낌이 들지? 여러분들 제가 자꾸 막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막 와 맞아요 예쁘다 예뻐 아 그래 그래 예쁘다 약간 이렇게 해주는 느낌인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Well, thank you so much for noticing, finally. Ooh, gosh. 여러분, 저 자칫하면 돈 아까울 뻔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돈을 들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시면 돈이 좀 아깝거든요. So if there's like nobody noticing about your new hairstyle, that is a waste of money. So thank you so much for noticing.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매직 스트레이트를 한 건 아니고 염색만 했습니다. 조금 더 어둡게 톤 다운을 했는데 너무 까매져가지고 지금 조금 적응이 안 돼요. 쿨톤으로 바뀌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좀 이 톤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So I'm just trying to manage this tone as long as I can. So I hope you guys can adjust. 저도 같이 적응 중입니다.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룹께서 검은 염색 하셨군요. 저도 매달 합니다. 저는 이발했는데 마음에 안 들 때 돈 내기가 아까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it looks like you dye your hair every month and when your hair is not really satisfying once you paid for it, that is a waste of money too. Instead, right?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비싸게 돈 주고 펌하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아, 이쯤 되면 나의 얼굴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도 있어요.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또 예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머리를 이렇게 해놓은 건가? 이러면서 원망하게 되는 건 있긴 있죠. 그리고 펌이 잘 뭔가 안 나오거나 이러면은 다시 해주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최우 부장님, 저는 머리하는 비용이 아까워요. 머리 숱이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염색은 원래 안 하는데 새치 염색을 참고 참다가 4개월 정도 지나면 합니다. 새치 염색도 머리 숱이 많고 잘 못해서 미용실 가서 하는데 다행히 동네 친한 분이 하셔서 거기로 싸게 한답니다. 히피펌도 1년에 한 번 1월쯤 하고요. 머리 다듬는 것도 펌할 때랑 가을쯤에 한 번 이렇게 해요. So looks like you have your own patterns and taking good care of your hair. 근데 히피펌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뭔가 핫한 운동하는 체육부장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히피펌 진짜 어울리기 힘들거든요. 저 히피펌 하면은 그냥 약간 뚱뚱한 푸들 돼가지고 I tried but then I failed. 그래서 이게 맞는 그 얼굴이 좀 있다 그래야 되나?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체육부장님 굉장히 핫할 것 같은 그런 느낌. Why do we have to put so much effort on our hair? We have to continuously dye them so that we don't see any gray hair. We have to change our style. And that's a lot of money too. But then sometimes it's worth it because it makes you feel good. 가끔 기분 전환으로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돈 쓸만 나네 이런 느낌이 들긴 할 때는 있어요. 9429 옛날에는 가수의 음반을 사는 것도 아까워서 라디오를 녹음하기도 했지요. 중학교 때 노래 하나를 가사를 알고자 수십 번씩 반복했는데 결국에는 못 알아냈어요. 지명이 많아서 당시에는 그게 영어인지조차 헷갈렸거든요. 이 여름에 잘 어울리는 비치 보이스의 코코모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I know, right? We used to record on a radio when our favorite songs were being played, right? 저도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 세대예요, 여러분. 분들. 저도 카세트 테이프로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 막 녹음해가지고 So I would collect like 10 to 15 songs in that cassette tape, and I would just let my mom play it in her car. 그래서 뭔가 앨범을 마치 만들어준 것 마냥 엄마 이거 틀어줘 하면서 막 건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That was free. 불법이긴 하지만요. 요즘 진짜 뭐 편하죠. 요즘에는 뭐 노래 제목 알고 싶으면 그냥 핸드폰만 띡 스피커에 갖다 대고 있으면 다 알려주기도 하고 요즘엔 심지어 이래요. 제가 AI한테 물어봐요. I would ask AI, Hey, you know that song where it goes like na na na na na na and you know I sing horribly? They would actually catch that and give you the song title. 그래서 노래 저 못 부르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몇 번 이렇게 막 아, 이 노래 있잖아. 막 여자 나와가지고 라라라라라 이러면 그 제목이 뭐지? 이러면은 그걸 알려줘요. 그래서 소름이 돋고 굉장히 똑똑하고 아 얘는 좀 구독할 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막 아깝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AI에 구독하는 게 제발 비용 올리지 말아주세요. 샘 올트먼 사장님. Alright, morning viewers. I'll be back for the segment. I guess today we will get to lyrics gone wrong. 오늘도 가사 읽어주는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Get ready for it. Ready for it. Here is a song for 9429. The Beach Boys, Kokomo.

0: will read out the lyrics of a song for you. It's going to be a Korean song, so they will be reading out the lyrics of Korean lyrics for you. So today, you will have to listen carefully and try to come up with the answer, which is guessing the song title.
1: 좋아요. 많은 게스트분들이 또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은요, 선우용녀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0: So today, 선우용녀 선생님 will be reading the lyrics for us, everyone. How exciting is that? 여러분들, 쉽게 모시지 못하는 그런 게스트는 모닝 그룹에만 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So, morning groove only. Exclusive on morning groove. Alright, everyone. Are you ready for this lyrics gone wrong game? 우리 용녀 선생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 is your job to read out the lyrics right now.
2: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웬일이야 그래? 아 차가워 차가워 너무 그냥 속이 그냥 확 시려가지고 그냥 아 이빨이 아주 그냥 아 너무너무 시려 냉면 먹어봤어? 아 덥다고 막 그냥 차가운 거 팍팍팍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가슴이 아주 그냥 너무 시려가지고 그래도 맛은 있어 아 맛은 있어 아주 그냥 이게 뭐냐 냉면 아주 아주 맛있어 그냥 널 보면 아주 그냥 너무나 또다시 그냥 바둑거나 그냥 너무너무 지치다가 몸이 아주 그냥 떨려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냉면 이게 먹다 보면은 너무너무 즐겨가지고 가위로 싹둑 잘라야 돼 너무 즐겨 그치만 냉면 내가 그래도 아주 그냥 널 사랑해
0: Thank you. 이거 읽고 바쁘시다고 가셨는데 여러분들. So she just ran off because she was really busy. She has some busy day ahead. 우리 용녀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가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이 노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if you're a foreign listener, you'll be like, okay, what in the world just happened? 그래서 영어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it will be something like, Oh my goodness. Oh, 갑자기 다시 오셨네. What in the world is this? So cold. It sends a chill straight through me. My teeth are just so sensitive. Have you ever had 냉면, the Korean cold noodles? Just because it's hot outside doesn't mean that you should gulp down icy food. Otherwise, your chest will feel so cold, you know, but it's still delicious. 냉면. So it's a repetition. Oh, she speaks English pretty well. 영어 되게 잘하시네. But it's still delicious. 냉면.
1: 굉장히 우아하고 또 엘레강트한 우리 선우용녀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가사입니다. 조금 천천히 제가 한번 다시 읊어보면 차가워 너무나 차가워 냉면 먹어봤어 뭐 이런 겁니다. 차가워 다시 하려도 못하겠네요.
0: She speaks so fast.
1: 너무너무 차가워. 네, 여러분들 이 노래 가사 무엇일까요? 차가워 너무 차가워.
0: A perfect song to listen to on a hot boiling summer day.
1: 여러분 요즘 날씨 진짜 미쳤잖아요.
0: Crazy weather indeed outside these days. And it's expected to be like this for another week. It's crazy.
1: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푹푹 찌고 막 덥다고 했는데 푹푹 찌는 것보다 그냥 뜨거워요. 이런 날에는 무엇 한사발을 해줘야 될까요?
0: Alright, morning groovers. I'm going to leave you guys with this question.
1: 정답, 이 노래의 제목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저희가 정답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I'll be back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야, 웬일이 그래? 정답들이 왔어, 왔어, 왔어.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들, we just listened to a song, but I'm not going to mention the title of that song just yet because I want to read your messages first. 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시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코코모닝 그룹어. 용녀, 용녀, 용녀. 이거예요. 용녀, 용녀. 맞아, 맞아. 이게 내 네임이야. 오늘도 게스트도 대박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모닝 그룹의 섭외력, 뭐? Thank you.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어. 선우영녀님, 성대모사 너무 잘하신다. 노래 들으니까 아주 그냥 막 시원해지는 게내 기분이 더 좋아. 이게 중독성이 있네. 노래 들으니 시원해지신다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You know, it's obviously a summer vibe song. 100% for sure, right? 겨울에 듣지 마세요. 추워집니다. 예, 그 한파주의보에 들으면은 이가 막올것 같아요. So listen to this song only during hot, hot summer days like these days, everyone. What are you craving for during this hot, hot summer time? 여름에는 확 땡기는 음식이 있을 텐데 아주 그냥 뭔지 한번 얘기 좀 해봐. 우리 선셋 모닝으로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야? 완전 똑같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완전 인정. 점심에 냉면 꼭 먹어야지! 라고 해주셨어요. So looks like you have set your menu for your lunch today. 냉면 드시겠다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점심 메뉴까지 이렇게 세팅해주는 모닝그루브인데요. 4470, 보물 셋 아들 맘인데요. 출첵합니다. 냉면송인가요? 오랜만에 들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뭔가 아리송하죠? You know, you feel like you know the answer, but you're confused one moment. 정답이 뭘까요? 냉면송일까요? 아리송, 아리송. 뭘까, 뭘까? 우키키키 모닝그룹께서 정답은 명카 드라이버의 냉면? 오늘 점심은 냉면이 땡기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맞추라니까 오늘 점심 메뉴부터 정하고 계시네. So, a lot of you guys are having 냉면, looks like. 우리 얼짱님께서도, 크크크크, 영어도 잘하는 용녀쌤. 정답은 냉면. 진한 고기 육수에 뚝 끊기는 밀면이 아주 최고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So, I guess you're referring to a type of 냉면, 평양냉면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평양냉면에도 되게 이 슴슴한 국물도 있고, 짭조름한 고기 육수의 그런 냉면이 있는데 저는 고기 육수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먹고 나면 막 기력이 회복하는 것 같고 막 그러지 않나요? It feels good after having a sip of good, good, tasty 냉면, doesn't it? And 용녀쌤 speaks

pretty good English, right? So cold, so cold. It sent a chill straight through me. Oh my god, 냉면, 냉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Thank you for making your effort to guess this answer. 여러분들 정답 맞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So the answer was indeed 냉면이었습니다. 박명수, 제시카, 이트라이브, 명카 드라이브가 함께한 냉면이었습니다.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차가워, 너무나. 이거죠. 우리 용녀쌤께서는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하는 속이 그냥 확 차가워가지고 싫어,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해주셨는데,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냉면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점심으로 오이 소박이 냉면 해먹어야겠어요. Like, this is like the beauty of 냉면. It can change into so many different forms, right? There is obviously this big two category where people always argue about 평양냉면, 함흥냉면. And then, like, you can also make 냉면 at home. 오이 소박이 냉면, 뭐 둥지 냉면도 있고 여러 종류의 냉면이 있는데 취향껏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냉면 아니겠어요? Now, for foreigners who are not really aware about this food, 냉면, you'd be like, oh my god, cold noodles. I can't have that, but just try it, okay? You'll love it. 일단 드셔보세요. 한 입만 일단 드셔봐. 아주 맛있어, 그냥. 우리 코코님, 평냉이냐, 함냉이냐, 비빔이냐, 물이냐. 오늘의 전매추. What is this about, you know, always having to choose between 비냉 and 무냉? 무냉이 아니라 물냉이죠. 이거 고르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쵸? 고기 먹고 나면은 아, 비냉으로 마무리할까? 물냉으로 마무리할까? 그러면 각자 시켜요. 그러면은 꼭 비냉 먹는 사람한테 한 입만 이거 외치게 된다니까요. So you gotta be really, really careful and precise when it comes to deciding which type of 냉면 to have.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에 냉면 맛있게 드시고 더위를 이겨내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We always gotta beat this hot, hot weather, everyone, with food or, you know, you just have to make an effort. 여러분들 뭐 내가 뭐 어디 실내에 있든 뭐 시원한 물을 마시든 이 더위 꼭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Let's read more of our messages. 우리 6526 모닝그룹어 This is regarding summer vacation. 안녕하세요, 썸머PD님. 저는 6학년의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새로 배우고 싶은데요. 이유는 어떤 잡지에서 봤는데 Bonjour 그런 말은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This is so cute and adorable. So this is grade 6 elementary school student enjoying their summer vacation, I guess. 여름방학을 어쨌든 좀 즐기고 있는 걸까요? 6학년쯤 되면은 막 숙제 많고 막 이러려나? 어쨌든 또 슬기로운 여름방학 보내고 계시길 바라면서 Give it a try. Learn French. 요즘 초등학생들 제2외국어 하나요? French? Just do it for fun. 엄마한테 좀 학원 좀 보내달라고 하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보고 하면서 이 불어의 매력에 푹 빠져주길 바랍니다. 발음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막 코로 발음을 하시니까 약간 이렇게 하지 않나요? 어쨌든 제가 프랑스어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buttery한 그런 발음 마구마구 구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0953 저희 6학년 아들이 방학 동안에 친구네 집에서 지내기 위해서 제주도로 갑니다. 무려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가요. 와, 너무 대견하다. 진짜 기특하다. 다 컸네, 다 컸어. 어쩜 이렇게 기특해요? 보통 6학년이 혼자 어디 비행기 탄다고 그러면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So I guess you're a really cool mom or dad. 근데 좀 아이를 믿을 필요도 있어요. 그쵸? 안전하게 또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대견한데요. 어쩜 다 컸다. 잘 키웠네 이러면서 뿌듯하실 것 같아요. Give yourself a big pat on your back, right? You deserve that. 슬기로운 시간 방학 잘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모닝그룹어들. 2959 우리 제니 아빠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냉면을 먹고 후식은 윤종신의 팥빙수 한 그릇 어때요? 제니는 망고 빙수가 더 좋다네요. So it looks like Jenny's favorite type of 빙수 is mango 빙수. That is really truly delicious. 요즘 너무 달달하고 맛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되게 많이 먹었는데 냉면에 빙수까지 먹으면 더위 진짜 물러갈 수 있겠어요. We can totally get rid of that heat once we have this food combination of 냉면 and 빙수 all together. Let's have a listen so that you can beat the heat. Here is 윤종신 팥빙수.

평양냉면님, Moonchild라니 오랜만이네요. I know, right? Throwback and DJ Ba has it today. She's fully recharged after her vacation in a really good mood, so your eardrums will be just played by DJ Ba's selection of music. 여러분들 휴가 다녀오셨고 컨디션 매우 좋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고막을 마구마구 춤을 추게 하는 우리 DJ Ba의 활약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진 모닝그룹어 Good morning입니다. Morning 그룹어들 하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Are you having a nice morning?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 하진 모닝 그룹어. 상민님, 저는 내일 여름휴가 부산에 가요. 비케츄! 만나러 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Wow, on Busan for your summer vacation. How awesome is that? 피카츄는 왜요? 거의 피카츄 있나요? 그 게임 하시는 건가? 이거 카드 요즘에 되게 비싸더라고요. 요즘에는 이거 그 포켓땡 카드 테크한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저 카드 있었던 것 같은데 I remember collecting these cards when growing up as a kid. I should have just collected it. 이래가지고 무엇이든 좀 수집하고 모으는 사람들이 나중에 좀 돈을 버는 건가 봐요. 저는 다 버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You know, like, when it comes to buying some branded bags, you know, it comes with those boxes and labels and everything. I throw them away. 뭔가 뭐 이제 좀 가격이 나가는 뭔가 옷이나 좀 브랜드 가방 이런 거를 사잖아요. 그러면 박스랑 무슨 뭐 이제 뭐 태그랑 이런 거 다 보통 보관을 해두잖아요. 전 그걸 다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안 그럴 생각이지만 앞으로 그런 걸 제가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But anyways, 우리 또 DJ 박께서 좀 정보를 주셨네요, 저에게. 부산 전역에서 아, 포켓몬 메가페스타가 부산 행사가 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8월 9일까지. Oh, so I guess you are a fan of this whole Pokemon thing. 이 페스티벌에 가시는군요. 가셔가지고 피카츄도 만나시고 라이츄도 만나시고 라이츄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죄송해요. 아는 척해가지고. 괜히 아는 척했어. 어쨌든 if you're a mania of this whole Pokemon, you're gonna have a great time. 더위 조심하세요. Keep yourself hydrated.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룹께서는요, 저는 통신요금이 매우 아까워요. I just hate spending money on my phone bill. 이게 그리고 우리가 요금제가 되게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쓰지도 않는 요금이 막 나갈 때가 있다니까요. And if you find that out after paying for all of that money for 2 years, now that would feel like a huge waste of money. 그래서 요금도 잘 체크를 해줘야 돼요. 내가 이만큼의 데이터를 쓰고 있는 것인가? 부가 서비스는 잘 가입이 됐나? 이런 걸 실시간으로 좀 들어가서 체크를 해주고 내가 쓰는 만큼만 요금을 좀 써야 되는 그 요금제로 바꿔야 됩니다. And that is what I did recently, actually. 근데 이렇게 되니까 조금 나가는 돈이 좀 방어가 되더라고요. 우리 제이 머닝그룹께서는요, 저는 과속딱지가 정말 아까워요. 늘 조심해야지 하지만 운전을 또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도를 내고 있어요. So I don't like wasting money on speeding tickets. I always tell myself to be more careful. But somehow, before I know it, I'm driving faster than I realize. It happens. Especially these days, it's so difficult to realize that there is a speeding camera unless you're turning on your navigation GPS service. 요즘에는 이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 못하는 게 뭐 길도 길인데 이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익숙하던 길 원래대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막 찍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막 걸리겠더라고요. So we always have to be careful. 그러니까요. 운전은 적정 스피드에 맞춰가지고 또 안전하게 하시고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계속해서 나는 이거에 돈 쓰는 게 좀 아까워요 싶은 거 사연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I will continue to read more message about your messages regarding the things that you feel like a waste when it comes to spending your money.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우리 제이, 과속하는 우리 제이 모닝그룹 과속하시지 말라고. This is Deep Purple Highway Star.

Let's go, DJ Ba. What's up, DJ Ba? 오늘 선곡 너무너무 신나는데. 우리 3151 모닝그룹어. 저는 배달비가 그렇게 아까워요. 그래서 혼자 먹는데 자꾸 2-3인분을 주문하네요. 올 여름 다이어트는 또 이렇게 실패. 혼자 2-3인분을 먹는 것. 다이어트. 이게 어떻게 한 문장에 들어갈 수가 있죠?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So, okay. How can the expression ordering for two or three people and diet be in the same sentence? I just don't get it. They just don't match. 아니, 2-3인분을 주문하면 당연히 다이어트 실패죠. 뭐 아시고 주문하신 거 맞죠? 난 오늘 다이어트에 실패할 거야. 2-3인분 let's go! 이렇게 주문하셨길 바랍니다. 다이어트를 기대하시고 2-3인분을 주문했다. 오, 이거는 마치 공짜를 원하는. 이러면 대머리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는 확실하게. 근데 그 마음은 이해는 해요. I do understand why you feel like it's a waste to spend money on delivery. Sometimes it costs more like 4,000 won. 4,000원 막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망설여지거든요. 근데 땡기는 음식이 정말 딱 한 가지만 있을 때 있잖아요. When you have only on one specific craving. For example, if it has to be like 냉면. 난 무조건 오늘 냉면 아니면 다른 거 먹고 싶지가 않아. 이럴 때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비를 내면서 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막 맛이 좀 기대한 것보다 못 미치잖아요. 그럼 진짜 막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아 내가 왜 배달을 시켰지? 냉장고를 열어봐요. 냉장고 이런 것도 있네. 아 그냥 이거나 먹을걸.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So there has to be this condition, like when you're extremely craving for one specific food, you know, you have to make sure that the food is really, really tasty. 근데 이게 참 배달이 복불복이고 랜덤이고 그 배달 컨디션에 따라서 음식 맛도 달라지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막 너무 다이어트 이러지 마세요. 이미 여름 지금 다 끝나가고요. I mean, it is hot, but this hot weather, I hope so, will disappear at the end of this month, so... Health is more important. 여러분들 이 여름에 건강이 더 중요하거든요. 잘 드시고 이 여름을 잘 견뎌내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뭐 여름 뭐 이제 뭐 다 끝나가는데 뭐 다이어트를 뭐 하세요. 예. 그냥 많이 많이 든든하게 드시고 이 힘겨운 여름을 잘 버텨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더운 날씨에도 일찍 출근하셔서 생방송 해주신 우리 박은희 팀장님, 윤동혁 감독님, 선모 PD님 최고라고 해주셨습니다. Oh, thank you. 더운 와중에 그 많은 라디오 중에 또 모닝그룹을 딱 선택해서 들어주시는 여러분도 단연코 최고인 거 아시죠? 난 최고야! 라고 오늘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짱이에요. And I do want to thank the people outside the studio.

0: 인간은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Green Day, Boulevard of Broken Dreams to get us started. Hey there, everybody. Happy Thur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here at 101.2, 101.3. Today is August 6th, and the time is almost 10:06, and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n your FM dial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Boinan Radio, I am really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and talk to us,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on their Open Chatting channel.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이 여러 곳 마련돼 있는데요. 카카오 Open Chatting 방, Open Chatting 채널에서 1012, 1013 찾으시면은 바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또 방송하고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conversation at the 6 PM today or 2 AM tomorrow morning. 어제가 바로 hump day였죠. As you know, we had the hump day EQ 영어 yesterday. 오늘은 목요일인데 분명히. 근데 갑자기 왜 또 hump day 얘기를 꺼내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You know, yesterday was a hump day as we had our signature hump day EQ 영어 yesterday. And might be wondering, why is DJ EQ talking about hump day on a Thursday? 왜 이렇게 소재의 고갈인가? 왜 목요일날 hump day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 hump day는 아시겠지만 일주일 중 이 한 가운데 위치했다고 해서 이제 험프 데이라고 하죠. 가장 일주일 중 힘든 날, 가장 중간에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든 날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험프 데이 다음 날이 목요일, 그 다음 날은 금요일, 또 그 다음 날은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정해진 수순이잖아요. We call Wednesday the tough day, toughest day of the week, the hump day, because it's right in the middle of the week. But if you think about it, people, it's not really that hard. Hump day isn't that bad, actually. We already know that what's coming next, right? Coming after hump day, we have Thursday and soon the Friday and then the weekend. You know, finish line is in sight. Let me put it that way. 하지만 일주일의 험프데이가 아니고 우리가 인생의 한 가운데의 험프데이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But let's say if you're talking about a life hump day, hump day라고 하긴 뭐하고요. Life hump time is a different story. 인생의 험프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간이 얼마나 길지, 그 hump time이 얼마나 길지, 또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When you're in the middle of a hump time in life, you don't know how long it's going to last or how far you have come, right? 다 지나고 나서야, 아, 내가 그 시간에 이 hump 시간, 구간을 지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죠. 돌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Because you can only look back later and realize, oh, okay, that was my, you know, hump time. So if you're in the middle of one, you really can never know whether you have to be in there for, you know, for how long more, right? But, you know, we all know that, you know, the good news is that every hump time in our lives, eventually it comes to an end. 인생의 모든 험프 타임은 다 지나갑니다. 그죠? 지나가고 또 다른 험프 타임이 올 수 있지만 적어도 숨 고르기를 할 수 있잖아요. Another one may come along someday, but before that, there's always a chance to catch your breath. 숨도 쉬지 못할 만큼 험프 시간이 계속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여유를 찾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꼭 있습니다. 근데 뭐 그 구간을 지날 때는 확실히 확신이 필요하고 또 용기가 필요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것 생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I guess you know hardest part is believing that you make it through, right? Having the courage to keep going and trusting that this too shall pass. This too shall pass라는 그런 노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hump time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Talking about the hump times in our lives. 딱히 질문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유독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은 우리의 인생 경험으로 이것은 분명히 금방 끝날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중간을 지날 때는 그렇게 알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힘내시고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은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Queen. These are the days of our lives.

퀸의 곡입니다. These are the days of our lives. 듣고 오셨습니다. So, although today is not a hump day, we are talking about the hump time of our lives. 우리의 인생의 hump time. 그런 말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hump time이라고 부르는 개념 자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But, 그 인트로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there's a phrase, that goes like this. It's all downhill from here. 뭔가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하고 있다. Let's say we are climbing a high mountain, right? 꼭대기에 가서는 이제 내리막밖에 남지 않았다. It's all downhill from here.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이잖아요. But it's all downhill from here has another meaning. 지금부터 나락으로 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또 의미도 있어요. So I guess you have to kind of watch out and kind of be very sensitive to the context when you use that expression. 아무것도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까지 힘들었으니까 it's all easy, you know, going downhill from here. It's all downhill from here.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의 험프 타임이 좀 길어진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게 너무 긴 거 아닌가 지금? 아니면 이게 정말 끝나는 걸까? 라는 이 확신이 없어질 때 가장 이 좌절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When you feel like the hump time of your life is just becoming too long to handle. It's just so much to handle, right? And you have no confidence whether it will actually end. Those are the times that you will really feel, you know, saddened and devastated by what is going on. 제일 좌절하기가 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TBS의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2년 넘게 월급을 못 받고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You know, our employees at TBS, right, are probably in that hump time situation because we haven't been paid over 2 years, right? 확실히 이 hump time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주위 사람이나 저희 TBS 같은 경우는 뭐 남아있는 동료들끼리라도 서로 격려를 해주고 이게 분명히 끝날 거야. 위로해주면은 위로해주면서 견디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I guess in our case, right? You know, whoever is remaining at the station have to kind of encourage each other and you know, just letting each other know that we are in this for something really valuable, something that we believe in. 사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오늘 주제를 시작한 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로 넘어갔네요. So that's not the reason that I want.

코의 거짓말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So talking about life hump time, right? If I could just give you my remedy, my sort of own know-how of getting through this kind of tough situation, my own remedy is that, you know, I think of my situation as not too bad, you know, compared to other people. Because sometimes, you know, I go to church, right? And there are like a prayer request for people who are in sort of a life-threatening situation, 정말 건강이나 어떤 이유로 상당히 심각한 어떤 상황을 위태로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는데 compared to that situation, you know, it's nothing, you know. 적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you know, at least I can do something. 그런 의미에서 별거 아니다. 나의 험프 타임은 이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합니다. You know, sort of a comparative look and sort of a try to undermine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that I'm in. Although it is serious for a lot of people.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2부 또 더워지는 이 날씨 웨더 리포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Foo Fighters' Walk.

walk off the earth, taekwondo. Kitty님's are kind of wondering what the lyrics would be about, possibly about this song, with this song. 헤일리님께서 가사가 무슨 내용일까요? 라고 이렇게. 저도 궁금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런 내용이네요. 와, 몰랐습니다. I'm taking taekwondo. If people mess with you, I'll kick him with my toe. 이런 라임이 굉장한데. I'm taking taekwondo. If people mess with you, I'll kick them with my toe. 태권도 배워서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면은 내가 그들을 때려줄 거야. 그런 굉장히 귀여운 내용이었네요. Didn't really know that. 감사드립니다. 2021님께서는 저는 그게 인생의 험데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더 큰 한방이 올 때 이제는 너무 큰 한방만 안 오면 된다고 생각하며 단단해져가고 있습니다. 보기보다 단단한 나. When I thought that was the hump day of my life, later on, even bigger one came along. And these days, I tell myself, you know, as long as nothing too big hits me, I'll be okay. I guess I've become stronger over the years. 마음이 무겁거나 인생이 무겁게 느껴질 때는 가벼운 음악으로, 음악은 언제나 좋은 친구, 항상 함께 있는. So, whenever my heart sinks, you know,

I turn to, you know, uplifting music. Music is my friend. That's the way a lot of us feel about music, and feel so lucky to have something like music right by us, right? 맞아요. 그냥 너무 큰 것만 오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불안해하지 마시고 너무 큰 건 오지 않을 거야. 에이, 그래. 이렇게 그런 positive outlook을 갖고 계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은데요. 함께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Ace of Base입니다. Beautiful Life.

It's a beautiful life라고 이렇게 여러 번 외치니까 It's beautiful life라고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이네요. Ace of Base, Beautiful Life 듣고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1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베스킨님께서는 덥지만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요즘입니다. 태권도 정신으로 이겨내겠습니다. Although it's scorching hot, you know, I gotta do what I gotta do, so I will overcome it with my taekwondo spirit. 태권도 정신이 뭔가요? I want to ask, what defines a

태권도 스피릿. 제니님께서는 큰게 오면은 태권도 발차기? When a big thing comes along, I will do my 태권도 킥. 그렇습니다. 그게 태권도 정신인가요? 큰게 오면 발차기를 하는 게? kind of just wondering. 죄송합니다. 뽀글님께서는 험프타임은 그냥 온전히 견디되 가능하면 꼭 기록을 해둡니다. Whenever those tough times comes along, I try to overcome it, but I make sure to record it in any way, I guess, right? 언제나 또 그런 시련이 올 때, 당시의 상황과 기분의 기록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So when another one comes along, you know, those kind of record can be very helpful, knowing, you know, how I felt at the time and what the situation was at the time. 맞아요. 그런 험프 시간을 보낼 때는 그런 여유가 솔직히 없죠. Whenever you go through those tough times, you know, you just don't have the, you know, mindset and the peace of mind to record and, you know, write and reflect those kind of thing. 그런 여유가 보통 없지만, 하지만 그런 기록을 할수 있다면 상당히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ump time 없는 인생은 never 없죠. There's no life without any hump time. 그렇군요. Wisdom님께서도 오늘 주제는 hump day 극복법인가요? Is today's topic how to overcome hump time of our lives? 오늘 주제이긴 한데요. I didn't really you know, burden you with a tough question. 그래서 오늘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으시면은 문자 보내주시고 또 함께 이야기 할수 있고 또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뽀글님께서 험프 하니까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둠칫둠칫. Red Hot Chili Peppers입니다. Humpty Dump.

Yes, gotta love RHCP, Red Hot Chili Peppers, Humpty Bump. I said the Humpty Dump. Humpty Bump. Humpty Bump. Humpty Bump.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너무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이. I just hope for myself to not go overboard after listening to songs that I love. So, life hump time is sort of a subtopic that I wanted to bring along. I didn't want to bombard you with a difficult question. 그래서 뭔가 딱히 질문을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국인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가족들과 휴가 끝나고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Just got back from a family vacation, so finally checking in again. 휴가 기간에도 틈틈이 청취 중이었답니다. I was still tuning in whenever I could during the trip, though. That is so good to hear. 그런 말씀 들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휴가 중에도 이렇게 찾는 방송이라고 생각하니까 I feel very blessed and I feel very proud. 오늘도 유익한 EQ님의 나레이션에 감사를 주제 선정도 탁월하십니다. As always, thank you for another insightful narration today. And your choice of topic was spot on, as always. 감사드립니다. 주제 선정은 살짝 오늘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And 뭔가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I kind of changed as soon as I got to work. Actually, on my way to work. 오늘 회사 오면서 오늘은 이 얘기보다는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Hope you suit your needs, I guess.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맞아요. 뭐 이렇게 뭔가 주제를 정했는데 뭔가 이렇게 불편한 옷을 입은 느낌 있죠. I would decide on certain topic, right? And sometimes I feel right at home, right? Ready to go with that topic. But sometimes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I think about the topic for that day. And then it feels like I'm wearing something really uncomfortable. 뭔가 사이즈가 안 맞는 옷이라든지 뭔가 이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옷이라든지 그런 옷을 입은 것 같은 불편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That's how I felt this morning. 그래서 바꿨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들 또 사연, 인생의 험프타임에 대한 또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be back with the second half of the show. 이 곡은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인데요. 여러분이 부르셨습니다. 옥상달빛, 권순관, 조소정, 안녕하신가요? 선우정아 and more artists. Let's listen to it.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And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We have our YouTube Boinan Radio going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 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창도 열려 있습니다. Our text line is open at the shop 1013, which will cost you 51 and 101 for longer messages. Your song request, you know, any stories or shout outs or little simple check-in messages are all fine. Please send them all my way. 이렇게 듣고 계시다라는 문자 주셔도 상당히 큰 힘이 됩니다. 많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Talking about life's hump time, right? 베스키님께서도 메시지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hump time기에 초기 진입 단계인 듯 싶습니다. 50대에 짊어져야 할 일들이 요즘 살짝 느껴지거든요. I think I'm just entering the early stages of my life's hump time. 50대에 짊어져야 될 일들. I've started to feel the responsibility, I guess, that come with being in my 50s. 부모님의 건강, 아이들의 진학, 저의 건강, 그리고 제 2막 인생의 방향성 등등. My parents' health, my children's education, my own health, and figuring out the direction of the second chapter of my life. 근데 누구나 겪는 일이고 시간이 약이려니 생각하고 순응하면서 보내보려고요. But then again, these are the things that almost everyone goes through. So I'm trying to accept them, you know, trusting that time has a way of helping us through. 저의 이야기 같기도 하네요, 그죠? 부모님의 건강, 아이들의 진학, 저의 건강. 제2 인생의 방향성. Wow. Those are some, you know, grand topics of life, huh?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면 머리가 좀 지끈거리죠. If you think about it, you know, one by one, it just gives you headache by just thinking about it. 하지만 결국에는 다 하나하나 다 우리가 거쳐야 될 또 잘 해낼 일,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습니다. I guess, you know, raising kids, you know, who are adolescents, you know, going through the 고등학생 period is just so tough on the parents.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equanimity, 예, 마음의 평정심, equanimity is just so hard to attain as a parent of an adolescent. 사춘기 부모로서 이 평정심을 갖긴 정말 힘든데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드리고요, 바스켓님. 신청곡이 딱 어울리는 또 신청곡이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곡인데요. Bravo, my life.

couple of tracks. Brought My Life, 봄, 여름, 가을, 겨울, and which was a request from Baskin님, who feels like he is entering the early stages of, I guess, 50s hump time of the life. 50대 hump time이라고 해야 되나요? I think 30대 hump time, 40대 hump time. 분명히 다 있긴 합니다, 그죠? It all differs from person to person. 확실히 근데 50대 hump time은 그 주제가 딱 그런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죠. 그렇죠? Right. Hope you get through it, you know, safe and sound. 좋습니다. 그 다음 곡은 김범수의 지나간다라는 곡이었고요. Let's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Let's get to Wisdom님's message. Hump time을 보낼 때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 언덕이 끝이 어딜까 또는 바닥이 어딜까를 모른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I think one of the hardest things about going through a hump time is not knowing where the top of the hill is or where rock bottom might be. 그래서 저는 멈추지는 않되 조금 느린 템포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작은 마침표를 찍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봅니다. 그 작은 마침표들이 미묘한 성취감을 줄 수 있으니까요. So I'm trying not to stop but to move through a life at a slightly slower pace. So along the way, I try to put down small periods, little moments of completion that help me get through difficult times. Because even those small full stops can give us quite a sense of accomplishment.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멈출 수는 없는데 kind of slow down the pace a little bit, but it's really good to have some sort of you know completion along the way, some sort of a closure along the way. 뭔가 목표 설정을 해서 그런 목표를 대단한 목표가 아니라도 이렇게 하나씩 끝내고 이렇게 가는 그런 기쁨과 또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취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I totally agree with you, Wisdom님. 신청해 주신 곡 여러 곡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어떤 걸 이 곡이었군요. 네, 신청해 주신 곡 듣고 오겠습니다. Conan Gray의 곡인데요. People Watching.

couple of tracks, Conan Gray, People Watching, and which was a request from Wisdom Nim, talked about, you know, her own know-how of getting to the difficult phase of life. 뭔가 이렇게 중간중간 작은 마침표를 찍는다. Put a little periods in between, I think. 그런 좋은 의견 주셨고요. And the following track was actually a request from Penny Nim, which was Fly to the Sky, 그렇게 됐어 였습니다. So, I would have to say very fruitful discussion. 솔직히 이렇게 또 많은 의견, 좋은 의견을 주실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정말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I guess, you know, it's all about the, you know, maintaining our equanimity. Again, I stress the word equanimity. 평정심.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은 it's all in our minds, you know. 왜냐하면 it's the only thing that we can control.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죠? But what we do can do and be able to control is, you know, what is happening inside of our minds sometimes. 그래서 그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쉬운 방법이 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그마저도 쉽지 않죠. 좋습니다. 노래 듣고 오늘 또 4부 In This Cover 준비됐는데요. We'll be, you know, welcoming 4 new songs on our In This Cover segment in just a bit. 그럼 노래 듣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Cheek, A Warm Summer Night.

Welcome to In Discover. In Discover is a word combining the word indie and discover. 인디와 discover, 인디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는 의미의 코너 명입니다. Trying to uncover many gems from a Korean indie scene.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인디 씬의 숨은 보석 같은 곡들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So, just like any other Thursday, we have four new songs ready to be uncovered. Let's get right to it. 첫 번째 곡은 it's sort of like a one-man band project. 안준환 씨가 직접 작사, 작곡을 다 하고 또 연주까지 다 한 그런 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Night Tide라는 곡인데요. When I heard this song for the first time, 약간 몇 번을 좀 들어봐야지 좀 더 뭔가 이렇게 의도나 그런 느낌이 더 잘 와닿는다고 해야 될까요? I had to listen to it several times to get the feel for this music.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궁금해지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So let's get to our first In Discover artist and music for today. This is 안준환 and the song is Night Tide, 밤.

That was Night Tide, 밤 안준환의 곡이었습니다. Very chill song to listen to. It would be a good song to listen to on a sleepless night. 뭔가 요즘에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주무시죠. Because of tropical nights, a lot of our Q-teams are probably spending a sleepless night. 이런 곡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Okay, let's move on to our next artist. It's a band, a three-piece band, 세븐의 멤버로 구성된 three-piece band, Honest라는 밴드입니다. I initially thought Honest as the honesty, right? 정직함. 근데 A-N-E-A-S-T, Honest 있네요. I don't know as to the meaning of the band, you know, name. I'm not too sure. So this one, this song, 비상, Fly, was released in 2018. 꽤 오래 전에, 8년 전에 이제 발표된 곡을 추천을 해 주셨는데요. I was very, you know, impressed by the music video of this song. 뮤직 비디오를 보니까 아마 이제 직접 찍으신 뮤직 비디오 같아요. It looked like a very self-produced feel to that music video.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멤버들과 함께 막 웃으면서 뭐 이렇게 어디론가 가는 그런 뮤직 비디오인데 이 젊음의 어떤 풋풋함이 느껴지는 그런 뮤직 비디오여서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So let's hear it. Honest란 밴드 A N E A S T. The song is 비상.

Our second Indiscover artist for today, Honest, 비상이었습니다. Has that very fresh indie rock feel to it, don't you think? Wisdom님께서 오늘 곡들 모두 첸첸거리며 시원한 느낌이네요. These songs feel very cool and breezy. 제니님 역시 그러네요. 특히 이 곡은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느낌이라고. Yeah, exactly. I think 잘 들었습니다. Honest의 비상이었고요. Let's move on to our third featured artist for today's Indiscover. DD7 singer-songwriter, DD7이라는 분인데요. This song, 파란, that we'll be playing today, was his debut single released in 2024. 이 곡 역시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기억에 남는데요. 뮤직비디오 이 설명칸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던 촬영날 같이 비 맞아가며 영상 만들어준 스태프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A sudden downpour hit us on the day of the filming of this music video. Just wanted to say that thank you again to all the crews and you know friends who stayed out in the rain and helped make the music video happen. 이 곡도 역시 이 뮤직비디오 역시 이 self-produced 느낌인데 I think you know we are so used to you know professionally produce the music videos. Music videos are they are so polished and whatnot. 그런 뮤직비디오보단 이렇게 뭔가 한땀한땀 만든 그런 뮤직비디오의 그런 매력이 있죠. 그죠? 그 이 뮤직비디오도 약간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DD7, our second Indiscover artist for today. 곡 이름은 파란입니다.

That was a DD7, 파란. Great song to listen to on a day like today. 뭔가 시원한,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vibe를 가진 그런 음악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That was our third in Discover featured artist for today, DD7. One more to go. 약간 잔잔한 곡으로 준비했는데 this one is from singer-songwriter 김서현. 김서현 씨, singer-songwriter의 곡을 준비했는데 이런 설명글이 있어서 감상하시기 전에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It says, 이미 나를 뒤돌아선 당신의 두 눈을 기억합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그런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는 하지만 떠나보낼 수 없는 당신의 뒷모습에 전합니다. Still remember the look in your eyes after you had already turned away from me. Even now, I still call what we had love. This is for the one who no longer looks back at me, yet remains impossible to let go to the silhouettes of you as you walk away.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서현입니다. 뒷모습.

0: 有故事，有生活，有人生，天涯万里情，重温那些年，由穆真主持。
1: 你所了解的韩国，
2: 你所不知道的知识。

0: 就是我们还是有这样一个流程。第一级社区医院这是很重要的。对对，我们来整理一下吧。好，就是这个国民健康保险公团公示的对就医有帮助的10个提问。首先呢是针对哪方面的检查， 뭐에 대해 검사인가요? 然后是检查结果什么时候出来，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第三个是需要服用的药叫什么名字， 用해야 하는 약은 이름은 무엇인가요? 然后第四点呢是药有什么副作用吗? 약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然后第五个是可以和现有的药物一起服用吗? 기존 복용하는 약과 전부 복용해도 괜찮은가요? 第六个是需要治疗的理由是什么？以治疗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然后下一条是有其他治疗的方法可以替代吗? 대체할 다른 치료법이 있나요? 然后由治第八点呢是由这种疾病引起的并发症是什么？以疾病으로 생기는 합병증은 무엇인가요? 第九点呢是最适合我情况的医院是哪里?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병의원은 어디인가요? 最后一点就是主治医生治疗这种疾病的经验多吗? 담당 의사는 이 질병을 치료한 경험은 많은가요?
1: 哇，背下来，好累啊，背下来了。感谢两位，那我们结束今天的这一期对话的智慧啊，那我们下期见，
2: 再见，
0: 拜拜。
1: 送上一次带来的恩格夫婿。

A reminder for today, everyone, good morn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So if you have any words that you want to say or if you want to request a song, do that by sending us your text messages. 사연과 신청곡 오늘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If you're tuning in on our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ver ther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기분 좋게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Morning Groovers? Let's now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We just have so many different things to do here on Morning Groove, don't we? Morning Groove에서는 좀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And it all starts with this Morning Groove Q&A. Abbreviation for MG Q&A.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다려주시고요. Okay, enough of waiting.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So today I want to ask you guys,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te spending money on? We always spend our money, right? We spend our money every single day. No matter how much we earn, we just gotta spend it all, right? Whether we are at home, whether we are outside, we always have some things to spend our money on. 돈을 왜 이렇게 쓸 때가 많은지 버는 곳은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는데 나갈 곳은 정말 많다. 그래서 오늘은 좀 돈 얘기를 해볼까 해요.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we spend our money on, but some of the things you might actually enjoy spending your money on because it gives you the pure satisfaction. But when it comes to those things that you don't want to spend your money on, ooh, we would like to talk all about that. 오늘은요, 내가 돈 쓰기 가장 아까운 물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난 이거에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싶은 사연 받아보도록 할게요. 너무 재밌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Well, personally, since I'm waiting for rain, everyone, in this hot, humid weather, I kind of thought how it's such a waste of money to spend money on umbrellas. 뭔가 우산 사는 게 저는 아까운 것 같아요. Because I have a bunch of umbrellas stored in my home. 이미 우산이 집에 엄청 많거든요. But when it comes to buying a new umbrella, it's usually an emergent situation.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리면 그 우산을 또 사야 되잖아요. 집에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뭐 당장 저를 이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우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When it comes to paying for the food that you did not enjoy. I hate that. 음식을 뭔가 맛없게 먹었는데 돈까지 비싸게 줘야 되는 거? 전 그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뭔가 만족감을 못 느꼈는데 억지로 돈을 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So that is my answer, Morning Groovers. But I'm always curious about your answers, everyone. So let me know. 돈 쓰기 가장 아까운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무료로 의견 남겨주시려면 TBS EFM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So I will be standing right here waiting for your responses, Morning Groovers.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y Franz Ferdinand, Take Me Out.

Good morning to you once again, and of course, good morning to you, Benny,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Good morning, 오랜만에입니다. 라고 한국말로 문자 보내주신 이정성 어떡할 거냐고요. Thank you so much for this message, Benny. Hope you're having a fabulous day. June PPLAB says good morning on our YouTube live stream.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레드카펫 쫙 깔려 있습니다. 서미님,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여행 가고 있어요. Yeah! 메시지가 길진 않는데 이 신난 감정이 여기까지 전달이 되네요. 어디 가시는데요? 어디 가시는데요? 저도 여행 가고 싶어서 부러워서 여쭤봤습니다. 모닝그룹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ave a safe trip, 서비 모닝그룹. 최니송 모닝그룹 오셨군요. Good morning, I'm here. 여기 사람 있어요. 저도 있어요. I'm here. 오늘 이렇게 인사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나 여기 있어요. I'm here. 여러분들을 마구마구 어필해주세요. Okay, so let's move on. 우리 MG Q&A에서 나 이거에 돈 쓰기 너무 아까워요 싶은 사연 받고 있습니다. So let's find out about the things that you just hate spending your precious money on. 돈은 소중하니까요. 5275 모닝그룹어,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비 쓰는 비용이 아깝더라고요. 주차비 안 내려고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더 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날이 너무 더운데 더위 조심하세요, 썸머님이라고 하셨습니다. So parking, right? I know, like, you're parking your own car at an area, so why do we have to pay for it? 아니, 내가 내 차 주차하겠다는 게 왜 돈을 내야 돼요? 이 땅 주인이세요? 막. I mean, of course, it's a very limited area. 그러니까요, 한반도가 이렇게 크진 않으니까 땅덩어리가 넓지가 않아가지고 점점 요즘에는 어느 지역을 가도 주차비를 받더라고요. 요즘에는 막 지방 내려가도 주차비를 받고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이거 플라잉 택시 시급합니다. AI 같은 거 쓸데없는 거 개발하지 말고 괜히 일자리 위협되니까 이런 AI 택시 같은 거 좀 개발해 주세요. 에?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You know, we have so many experts out there. So yeah, just develop something like flying taxi. That would be very, very helpful. 우리 얼짱님께서도 기다렸던 생방, 오늘도 생방에 감사하며 라고 해주셨고, 저는 발렛비요. 필요할 때도 있지만 아까울 때는 정말 아까워요. I know, this is kind of like interesting. Valet parking, you need it sometimes, right? Especially when you're driving in a very, very narrow neighborhood. Yeah, you would be very lost. You would be like, oh, where do I park? But if you have valet parking, that's very convenient. 근데 가끔씩 주차 자리가 보이길래 주차를 딱 했는데 갑자기 딱 등장하시면서 키 두고 내리세요, 막 이러세요. 난 이미 주차를 해버렸는데. 그래놓고서는 차를 뺐다가 다시 그 자리로 주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3,000원을 받으시는. 아,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는 알겠거든요. I guess they're on contract. 어떤 그 계약 관계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할 일을 하는 건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주차했는데 왜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Sometimes you can see an apparent parking space, so you would go there and park yourself, but then like you would have to still pay for that. 어떤 심경인지 알죠? 아, 돈 쓰는 거 아까운 거 되게 많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돈 쓰기 아까운 거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봐요. So continue to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just dislike spending your precious money on.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번 돈 여기에 쓰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싶은 거 알려주시고요. 우리 해피라이프님도 그러시네. 주차비가 제일 아깝다고. 나중에는 대중교통 타신다고. 이게 병행을 하는 게 제일 뭔가 경제적인 것 같기는 해요. So, you know, sometimes you gotta mix it all. Use public transportation and use your car. Drive yourself at the same time. 뭔가 이렇게 번갈아 가야지 뭔가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we'll continue to talk all about this, okay? C.S. 슬기님, 모닝 그루버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by Okinawa Baked Weeks.

0: Let's continue greeting to each other. 우리 펭귄킬러님처럼요. Good morning. 인사 건네주신 펭귄킬러님. Good morning. And Noah and Ryan's mom says, good morning. 삿포로 여행 와서 듣고 있어요. Ooh, looks like you're enjoying your vacation. Good for you. 보통 재미가 없을 경우에는 아, 노아 라이언맘, 뭘 또 삿포로까지 가서 모닝그루브를 들으세요? 라고 할 텐데, 솔직히 재밌으니까. It's hard to resist, isn't it? 좀 시건방해진 썸머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쪽 날씨는 조금 시원한가요? 여기보다는 조금 시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하게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후기도 또 나중에 알려주실 거죠. 여행 어떠셨는지. 우리 Water Tank, Good Morning Groover 오셨습니다. Good morning. 아유, 또 어서 오세요. It's never late to say good morning to all of our morning groovers here on Morning Groove. 그러니까는 늦지 않았으니까 언제든지 굿모닝 인사 건네주시고요. Okay, 우리 루시아 모닝 그룹어께서 This is regarding the things that you just hate spending your money on. 우리 루시아 모닝 그룹어는 어떤 거에 돈 쓰는 걸 싫어하실까? Lucia says, 저는 막차를 놓치고 타는 택시비가 너무 아까워서 막차 시간에 맞춰서 뛰어가요. So I always race to catch the last train because I just hate spending money on a taxi after missing it. So I end up sprinting to the station just to make it in time.
1: 그거만큼 아까운 게 없죠. 교통비가 거의 몇 배나 차이가 나잖아요. 한 10배 정도 차이 날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0: I mean, yeah, sometimes it's necessary to ride taxi, but if you were just like 2 minutes early, you could have saved like $10,000. $10,000 won, actually.
1: 그러니까요. 내가 조금만 일찍 나면 아낄 수 있는 돈, 나의 그 1, 2분의 그 늦은 그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 너무 아깝죠.
0: 우리 찬이송 모닝그루버, 구독료요, 땡플릭스, 음악, 그리고 땡GPT, 영어회화 등 문화와 편리함을 느끼기 위해 이용하는 구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편하게 쓰고는 있지만 구독료가 빠져나갈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2: So I hate spending money on subscription services. I keep signing up for more services because they are so convenient and enjoyable. But every time those subscription fees get charged, ooh, that really hurts.
1: 맞아요. 디지털 월세라고도 하잖아요. 뭐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이 디지털 월세 포함해서 막 렌탈 서비스 같은 것도 되게 많아지잖아요. 뭔가 정수기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막 매트리스도 렌탈하고.
2: So we have so many subscription and rental services. So I feel like a lot of the things are not owned by ours anymore.
1: 뭔가 다 구독하고 또 렌탈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것만 해도 진짜 뭐 가족 좀 큰 단위의 집은 구독료 같은 것만 다 합치면 한 100만 원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진짜 무시 못합니다. 이게 티끌 모아서 진짜 뭐 태산이라는 말이 여기에 딱 적용이 되네. 그러니까요. 이게 구독하다 보면 벌써 내가 구독하고 있는 걸 손가락으로 세봤거든요. 지금 다섯 손가락이 넘어가요. 이걸 근데 아끼고 아껴서 다섯 손가락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한번 세보세요. 내가 무엇을 구독을 하고 있는가. 이게 가족 단위면 많이 구독하실 텐데 한 10개 정도 될걸요? 그쵸? 우리 박원희 팀장님도 꽤나 구독 뭔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OTT는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것 같고 그쵸?
0: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1: 아, 돈 쓰는 게 아까운 것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0: So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just dislike spending your money on. And I hope you don't feel the same way when it comes to sending us the text message.
1: 아, 50원이 제일 아까워요. 이런 생각 없으시길 바라면서. 아, TBS에 그 문자 보내는 그 50원 있잖아요. 전 그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아, 이런 분 안 계시길 바라면서 문자번호 #1013으로 아, 50원이거든요. 예, 사진 보내시면 100원이고 긴 문자도 100원인데 이거 아깝지 않으시면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If you don't mind.
1: 아까우면 공짜 옵션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 TBS EFM 유튜브 들어오시면 무료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0: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y Vertical Horizon, Everything You Want.

And that was Third Eye Blind, Semi-Charmed Life. 체육부장님, 저 왔어요, 왔어. 겨우 왔네요. 썸머님, 한 주 동안 뭐하고 지내셨어요? 라고 제 안부 인사까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Well, first of all, welcome to the program, 체육부장님. 어서 오시고요. 헐레벌떡 오신 체육부장님. So, last week, when we didn't have our live broadcast, what did I do? Well, you guys are aware that the weather was extremely hot, right? 정말 정말 덥기 시작했잖아요, 지난주부터. 저는 그래서 실내에서 일했습니다. 프리랜서로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건바이건으로 일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열심히 해둬야겠다 해서 밀린 일 같은 것 좀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뭐 혹시 관심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방송국 다른 데 다녔었잖아요. 거기 6월부로 관두고 또 다른 일 시작했거든요. So I've been doing some extra work last week. 근데 너무 일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뭐 강아지도 돌보기도 하고 여기 TBS 선배 강아지도 돌보고 중간에 맛있는 것도 좀 저한테 넣어주고 예, 저 스스로를 좀 이렇게 보듬고 케어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벌써 한 시간이 지났는데 Why aren't you guys asking any questions about my hair? 여러분들 제가 지금 누가 좀 알아봐 주시나 하면서 이렇게 기대하면서 들었는데 왜 아무도 못 알아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변화 못 느끼셨어요? 제가 좀 말씀 먼저 드리기 약간 자존심이 좀 상해가지고 여러분들 뭐가 바뀌었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just try to find that difference, you know, on my look, especially on my hair.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를 위한 어그로 같은 건 아닌데 이거 진심 제가 조금 서운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뭐가 달라졌는지 한 번만 좀 체크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네 제가 조금 기분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TBS EFM 보이는 라디오 들어와 주시고요. Just try to find out the difference, okay, on my look. 우리 Benny Morning Groover says, this is regarding the things that you don't want to spend your money on. They said that would have to be big gadget like laptop. And I do also have a song request, Lucky One by EXO. Really? Because when it comes to buying those expensive big gadgets, you know, you end up actually utilizing it quite often. 저는 랩탑 사고 나서 벌써, I think it's been like 3 years since I bought my laptop and I'm using it every single day and I think I'm very happy and satisfied with it and I think it's really worth it. But if you don't use it, if you just buy it because you kind of felt like you needed to, oh, okay, it makes sense. All right, Morning Groovers, what else? What else is out there that you just don't like spending your money on?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막 정가로 샀는데 바로 다음날 막 세일하고 이러면은 막 진짜 아깝고 막 짜증나잖아요. You know, buying something at full price and seeing it go on big sale the next day.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알려주시고요.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Here is a song going out to Benny, EXO, Lucky On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once again,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 am your host, Summer PD. Glad to have you with us this morning. We're live in the studio today, and we're also on Visible Radio. 생방송으로 만나고 또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볼 수 있는 Morning Groove입니다. So if you want to watch me, go on our YouTube channel. Just search for TBS EFM. TBS EFM 유튜브 채널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That means so much for all of our TBS EFM members. 우리 선샘 모닝 그룹 우와! 블랙 매직 스트레이트 하셨네요. 너무 예뻐요. 우왕! 영혼 실었음. 썸머 누나 바뀐 헤어스타일 너무 예쁘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혼 있는 거 맞으시죠? Yeah, I could totally feel that soul inside your message. Yeah, you're very thrilled and excited about my new hair, right? 우리 코코 모닝 그룹어도 야 일주일 만에 보는데 왜 이렇게 이뻐지셨어요? 머리색 찰떡 써머 피디님 왜 이렇게 짠한 느낌이 들지 여러분들 제가 자꾸 막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막 와 맞아요 예쁘다 예뻐 아 그래 그래 예쁘다 약간 이렇게 해주는 느낌인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Well, thank you so much for noticing, finally. Ooh, gosh. 여러분, 저 자칫하면 돈 아까울 뻔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돈을 들였는데 아무

것도 못 알아보시면 돈이 좀 아깝거든요. So if there's like nobody noticing about your new hairstyle, that is a waste of money. So thank you so much for noticing.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매직 스트레이트를 한건 아니고 염색만 했습니다. 조금 더 어둡게 톤 다운을 했는데 너무 까매져가지고 지금 조금 적응이 안 돼요. 쿨톤으로 바뀌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좀이 톤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So I'm just trying to manage this tone as long as I can. So I hope you guys can adjust. 저도 같이 적응 중입니다.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룹께서 검은 염색 하셨군요. 저도 매달 합니다. 저는 이발했는데 마음에 안들때돈 내기가 아까워요라고 하셨습니다. So it looks like you dye your hair every month, and when your hair is not really satisfying once you paid for it, that is a waste of money too. Insane, right?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비싸게 돈 주고 펌하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아, 이쯤 되면 나의 얼굴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도 있어요.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또 예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머리를 이렇게 해놓은 건가? 이러면서 원망하게 되는 건 있긴 있죠. 그리고 펌이 잘 뭔가 안 나오거나 이러면은 다시 해주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체육부장님, 저는 머리하는 비용이 아까워요.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염색은 원래 안 하는데, 새치 염색을 참고 참다가 4개월 정도 지나면 합니다. 새치 염색도 머리숱이 많고 잘 못해서 미용실 가서 하는데, 다행히 동네 친한 분이 하셔서 거기로 싸게 한답니다. 히피펌도 1년에 한 번, 1월쯤 하고요. 머리 다듬는 것도 펌할 때랑 가을쯤에 한 번, 이렇게 해요. So looks like you have your own patterns and taking good care of your hair. 근데 히피펌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뭔가 핫한 운동하는 체육부장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날것 같아요. 히피펌 진짜 어울리기 힘들거든요. 저 히피펌 하면은 그냥 약간 뚱뚱한 푸들 돼가지고 I tried but then I failed. 그래서 이게 맞는 그 얼굴이 좀 있다 그래야 되나? 저는 좀잘 모르겠어요. 근데 체육부장님 굉장히 핫할 것 같은 그런 느낌. Why do we have to put so much effort on our hair? We have to continuously dye them so that we don't see any gray hair. We have to change our style. And that's a lot of money too. But then sometimes it's worth it because it makes you feel good. 가끔 기분 전환으로 이런 게좀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돈 쓸만 나네? 이런 느낌이 들긴 할 때는 있어요. 9429. 옛날에는 가수의 음반을 사는 것도 아까워서 라디오를 녹음하기도 했지요. 중학교 때 노래 하나를 가사를 알고자 수십 번씩 반복했는데 결국에는 못 알아냈어요. 지명이 많아서 당시에는 그게 영어인지조차 헷갈렸거든요. 이 여름에 잘 어울리는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신청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I know, right? We used to record on a radio when our favorite songs were being played, right? 저도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 세대예요, 여러분들. 저도 카세트 테이프로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막 녹음해가지고 So I would collect like 10 to 15 songs in that cassette tape and I would just let my mom play it in her car. 그래서 뭔가 앨범을 마치 만들어준 거 마냥 엄마 이거 틀어줘 하면서 막 건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That was free. 불법이긴 하지만요. 요즘 진짜 뭐 편하죠. 요즘에는 뭐 노래 제목 알고 싶으면 그냥 핸드폰만 띡 스피커에 갖다 대고 있으면 다 알려주기도 하고 요즘엔 심지어 이래요. 제가 AI한테 물어봐요. I would ask AI, Hey, you know that song where it goes like na na na na na na, and you know I sing horribly? They would actually catch that and give you the song title. 그래서 노래 저못 부르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몇번 이렇게 막아이 노래 있잖아, 막 여자 나와가지고 라라라라라 이러면 그 제목이 뭐지? 이러면은 그걸 알려줘요. 그래서 소름이 돋고 굉장히 똑똑하고 아 얘는 좀 구독할 만 나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막 아깝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AI에 구독하는 게 제발 비용 올리지 말아주세요, 샘 올트먼 사장님.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for the segment. I guess today we will get to lyrics gone wrong. 오늘도 가사 읽어주는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Get ready for it. Ready for it. Here is a song for 9429. The Beach Boys, Kokomo.

가까워. 너무 그냥 속이 그냥 확 시려가지고 그냥 이빨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시려. 냉면 먹어봤어? 덥다고 막 그냥 차가운 거 팔까팔까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가슴이 아주 그냥 너무 시려가지고. 그래도 맛은 있어. 맛은 있어 아주 그냥 이게 맞아. 냉면 아주아주 아주 맛있어. 그냥 널 보면 아주 그냥 너무나 또다시 그냥 봐도거나 그냥 너무너무 지치다가 몸이 아주 그냥 떨려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냉면 이게 먹다 보면은 너무너무 질겨가지고 가위로 싹둑 잘라야 돼. 너무 질겨. 그치만 냉면 내가 그래도 아주 그냥 널 사랑해. Thank you. 이거 바쁘시다고 가셨는데 여러분들. So she just ran off because she was really busy. She has some busy day ahead. 우리 용녀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가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이 노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if you're a foreign listener, you'll be like, okay, what in the world just happened? 그래서 영어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it will be something like,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갑자기 다시 오셨네. What in the world is this? So cold, it sends a chill straight through me. My teeth are just so sensitive. Have you ever had 냉면, the Korean cold noodles? Just because it's hot outside doesn't mean that you should gulp down icy food. Otherwise, your chest will feel so cold, you know, but it's still delicious. 냉면. So it's a repetition. Oh, she speaks English pretty well. 영어 되게 잘하시네. But it's still delicious. 냉면. 굉장히 우아하고 또 엘레강트한 우리 선우영녀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가사입니다. 조금 천천히 제가 한번 다시 읊어보면, 차가워, 너무나 차가워. 냉면, 먹어봤어. 뭐 이런 겁니다. 차가워, 차가워. 다시 하려도 못하겠네요. She speaks so fast. 너무너무 차가워. 네, 여러분들, 이 노래 가사 무엇일까요? 차가워, 너무 차가워. A perfect song to listen to on a hot boiling summer day. 여러분, 요즘 날씨 진짜 미쳤잖아요. Crazy weather indeed outside these days. And it's expected to be like this for another week. It's crazy.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푹푹 찌고 막 덥다고 했는데, 푹푹 찌는 것보다 그냥 뜨거워요. 이런 날에는 무엇 한사발을 해줘야 될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m going to leave you guys with this question. 정답, 이 노래의 제목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곡 듣고 저희가 정답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야, 웬일이 그래? 정답들이 왔어, 왔어, 왔어.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들, we just listened to a song, but I'm not going to mention the title of that song just yet because I want to read your messages first. 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시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코코모닝 그룹은 용녀, 용녀, 용녀 이거예요. 용녀, 용녀. 맞아, 맞아. 이게 내 네임이야. 오늘도 게스트도 대박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모닝 그룹의 섭외력, 뭐? Thank you.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은 선우영녀님 성대모사 너무 잘하신다. 노래 들으니까 아주 그냥 막 시원해지는 게내 기분이 더 좋아. 이게 중독성이 있네. 노래 들으니 시원해지신다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You know, it's obviously a summer vibe song. 100% for sure, right? 겨울에 듣지 마세요. 추워집니다. 예, 그 한파주의보에 들으면은 이가 막올것 같아요. So listen to this song only during hot, hot summer days like these days, everyone. What are you craving for during this hot, hot summer time? 여름에 그냥 확 땡기는 음식이 있을 텐데 아주 그냥 뭔지 한번 얘기 좀 해봐. 우리 선샘 모닝 그룹.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야? 완전 똑같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완전 인정. 점심에 냉면 꼭 먹어야지! 라고 해주셨어요. So looks like you have set your menu for your lunch today. 냉면 드시겠다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점심 메뉴까지 이렇게 세팅해주는 모닝 그룹인데요. 4470, 보물 셋 아들맘인데요. 출첵합니다. 냉면송인가요? 오랜만에 들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뭔가 아리송하죠? You know, you feel like you know the answer, but you're confused one moment. 정답이 뭘까요? 냉면송일까요? 아리송, 아리송. 뭘까, 뭘까? 우키키키 모닝그룹께서 정답은 명카 드라이버의 냉면? 오늘 점심은 냉면이 땡기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맞추라니까 오늘 점심 메뉴부터 정하고 계시네. So, a lot of you guys are having 냉면, looks like. 우리 얼짱님께서도, 크크크크, 영어도 잘하는 용녀쌤. 정답은 냉면. 진한 고기 육수에 뚝 끊기는 밀면이 아주 최고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So I guess you're referring to a type of 냉면, 평양냉면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평양냉면에도 되게 이 슴슴한 국물도 있고, 짭조름한 고기 육수에 그런 냉면이 있는데 저는 고기 육수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먹고 나면 막 기력이 회복하는 것 같고 막 그러지 않나요? It feels good after having a sip of good, good, tasty 냉면, doesn't it? And 용녀쌤 speaks pretty good English, right? So cold, so cold. It sent a chill straight through me. Oh my god, 냉면, 냉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Thank you for making your effort to guess this answer. 여러분들 정답 맞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So the answer was indeed 냉면이었습니다. 박명수, 제시카, 이트라이브, 명카 드라이브가 함께한 냉면이었습니다.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차가워, 너무나. 이거죠. 우리 용녀쌤께서는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속이 그냥 확 차가워가지고 싫어,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해주셨는데,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냉면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은 점심으로 오이 소박이 냉면 해 먹어야겠어요. Like, this is like the beauty of 냉면. It can change into so many different forms, right? There is obviously this big two category where people always argue about 평양냉면, 함흥냉면. And then, like, you can also make 냉면 at home. 오이 소박이 냉면, 뭐, 둥지 냉면도 있고, 여러 종류의 냉면이 있는데, 취향껏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냉면 아니겠어요? Now, for foreigners who are not really aware about this food, 냉면, you'd be like, oh my god, cold noodles. I can't have that, but just try it, okay? You'll love it. 일단 드셔보세요. 한 입만 일단 드셔봐. 아주 맛있어, 그냥. 우리 코코님, 평냉이냐, 함냉이냐, 비빔이냐, 물이냐. 오늘의 전매추. What is this about, you know, always having to choose between 비냉 and 무냉? 무냉이 아니라 물냉이죠. 이거 고르는 게뭐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쵸? 고기 먹고 나면은 비냉으로 마무리할까? 물냉으로 마무리할까? 그러면 각자 시켜요. 그러면은 꼭 비냉 먹는 사람한테 한 입만 이거 외치게 된다니까요. So you gotta be really, really careful and precise when it comes to deciding which type of 냉면 to have.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에 냉면 맛있게 드시고 더위를 이겨내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We always gotta beat this hot, hot weather, everyone, with food or, you know, you just have to make an effort. 여러분들 뭐 내가 뭐 어디 실내에 있든
뭐 시원한 물을 마시든 이 더위 꼭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Let's read more of our messages. 우리 6526 모닝그룹어 This is regarding summer vacation. 안녕하세요, 썸머PD님. 저는 6학년의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새로 배우고 싶은데요. 이유는 어떤 잡지에서 봤는데 Bonjour 그런 말은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This is so cute and adorable. So this is grade 6 elementary school student enjoying their summer vacation, I guess. 여름방학을 어쨌든 좀 즐기고 있는 걸까요? 6학년쯤 되면은 막 숙제 많고 막 이러려나? 어쨌든 또 슬기로운 여름방학 보내고 계시길 바라면서 Give it a try. Learn French. 요즘 초등학생들 제2외국어 하나요? French? Just do it for fun. 엄마한테 좀 학원 좀 보내달라고 하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보고 하면서 이 불어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발음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막 코로 발음을 하시니까 약간 이렇게 하지 않나요? 어쨌든 제가 프랑스어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buttery한 그런 발음 마구마구 구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0953 저희 6학년 아들이 방학 동안에 친구네 집에서 지내기 위해서 제주도로 갑니다. 무려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가요. 와, 너무 대견하다. 진짜 기특하다. 다 컸네, 다 컸어. 어쩜 이렇게 기특해요? 보통 6학년이 혼자 어디 비행기 탄다고 그러면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So I guess you're a really cool mom or dad. 근데 좀 아이를 믿을 필요도 있어요. 그쵸? 안전하게 또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대견한데요. 어쩜 다 컸다. 잘 키웠네 이러면서 뿌듯하실 것 같아요. Give yourself a big pat on your back, right? You deserve that. 슬기로운 시간 방학 잘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모닝그룹어들. 2959 우리 제니 아빠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냉면을 먹고 후식은 윤종신의 팥빙수 한 그릇 어때요? 제니는 망고 빙수가 더 좋다네요. So it looks like Jenny's favorite type of bingsu is mango bingsu. That is really truly delicious. 요즘 너무 달달하고 맛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되게 많이 먹었는데 냉면에 빙수까지 먹으면 더위 진짜 물러갈 수 있겠어요. We can totally get rid of that heat once we have this food combination of 냉면 and 빙수 all together. Let's have a listen so that you can beat the heat. Here is 윤종신 팥빙수.

Excited and cool on the hill this summer.

청양냉면님, 문차일드라니 오랜만이네요. I know, right? Throwback and DJ Ba has it today. She's fully recharged after her vacation in a really good mood, so your eardrums will be just played by DJ Ba's selection of music. 여러분들 휴가 다녀오셨고 컨디션 매우 좋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고막을 마구마구 춤을 추게 하는 우리 DJ Ba의 활약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진 모닝그룹어 Good morning입니다. 모닝그룹어들 하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Are you having a nice morning?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 하진 모닝그룹어 상민님, 저는 내일 여름휴가 부산에 가요. 비케츄! 만나러 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Wow, on Busan for your summer vacation. How awesome is that? 피카츄는 왜요? 거기 피카츄 있나요? 그 게임 하시는 건가? 이거 카드 요즘에 되게 비싸더라고요. 요즘에는 이거 그 포켓땡 카드 테크한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저 카드 있었던 것 같은데 I remember collecting these cards when growing up as a kid. I should have just collected it. 이래가지고 무엇이든 좀 수집하고 모으는 사람들이 나중에 좀 돈을 버는 건가 봐요. 저는 다 버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You know, like, when it comes to buying some branded bags, you know, it comes with those boxes and labels and everything. I throw them away. 뭔가 뭐 이제 좀 가격이 나가는 뭔가 옷이나 좀 브랜드 가방 이런 거를 사잖아요. 그러면 박스랑 무슨 뭐 이제 뭐 태그랑 이런 거 다 보통 보관을 해두잖아요. 전 그걸 다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안 그럴 생각이지만 앞으로 그런 걸 제가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But anyways, 우리 또 DJ 박께서 좀 정보를 주셨네요, 저에게. 부산 전역에서 아, 포켓몬 메가페스타가 부산 행사가 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8월 9일까지. Oh, so I guess you are a fan of this whole Pokemon thing. 이 페스티벌에 가시는군요. 가셔가지고 피카츄도 만나시고 라이츄도 만나시고 라이츄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죄송해요. 아는 척해가지고. 괜히 아는 척했어. 어쨌든 if you're a mania of this whole Pokemon, you're gonna have a great time. 더위 조심하세요. Keep yourself hydrated.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룹께서는요, 저는 통신요금이 매우 아까워요. I just hate spending money on my phone bill. 이게 그리고 우리가 요금제가 되게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쓰지도 않는 요금이 막 나갈 때가 있다니까요. And if you find that out after paying for all of that money for 2 years, now that would feel like a huge waste of money. 그래서 요금도 잘 체크를 해줘야 돼요. 내가 이만큼의 데이터를 쓰고 있는 것인가? 부가 서비스는 잘 가입이 됐나? 이런 걸 실시간으로 좀 들어가서 체크를 해주고 내가 쓰는 만큼만 요금을 좀 써야 되는 그 요금제로 바꿔야 됩니다. And that is what I did recently, actually. 근데 이렇게 되니까 조금 나가는 돈이 좀 방어가 되더라고요. 우리 제이 모닝그룹께서는요, 저는 과속딱지가 정말 아까워요. 늘 조심해야지 하지만 운전을 또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도를 내고 있어요. So I don't like wasting money on speeding tickets. I always tell myself to be more careful. But somehow, before I know it, I'm driving faster than I realize. It happens. Especially these days, it's so difficult to realize that there is a speeding camera unless you're turning on your navigation GPS service. 요즘에는 이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 못하는 게 뭐 길도 길인데 이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익숙하던 길 원래대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막 찍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막 걸리겠더라고요. So we always have to be careful. 그러니까요. 운전은 적정 스피드에 맞춰가지고 또 안전하게 하시고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계속해서 나는 이거에 돈 쓰는 게 좀 아까워요 싶은 거 사연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I will continue to read more messages about your messages regarding the things that you feel like a waste when it comes to spending your money.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우리 제이, 과속하는 우리 제이 모닝그룹 과속하시지 말라고. This is Deep Purple Highway Star.

Let's go, DJ Bar. 외쳐, DJ Bar. 오늘 선곡 너무너무 신나는데. 우리 3151 모닝그룹어. 저는 배달비가 그렇게 아까워요. 그래서 혼자 먹는데 자꾸 2, 3인분을 주문하네요. 올여름 다이어트는 또 이렇게 실패. 혼자 2, 3인분을 먹는 것. 다이어트. 이게 어떻게 한 문장에 들어갈 수가 있죠? 전좀 이해가 안 가는데. So, okay. How can the expression ordering for two or three people and diet be in the same sentence? I just don't get it. They just don't match. 아니, 2, 3인분을 주문하면 당연히 다이어트 실패죠. 뭐 아시고 주문하신 거 맞죠? 난 오늘 다이어트에 실패할 거야. 2, 3인분 렛츠 고! 이렇게 주문하셨길 바랍니다. 다이어트를 기대하시고 2, 3인분을 주문했다. 오, 이거는 마치 공짜를 원하는. 이러면 대머리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는 확실하게. 근데 그 마음은 이해는 해요. I do understand why you feel like it's a waste to spend money on delivery. Sometimes it costs more like 4,000 won. 4,000원, 막,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망설여지거든요. 근데 땡기는 음식이 정말 딱한 가지만 있을 때 있잖아요. When you have only on one specific craving. For example, if it has to be like 냉면. 난 무조건 오늘 냉면 아니면 다른 거 먹고 싶지가 않아. 이럴 때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비를 내면서 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막 맛이 좀 기대한 것보다 못 미치잖아요. 그럼 진짜 막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아, 내가 왜 배달을 시켰지? 냉장고를 열어봐요. 냉장고 이런 것도 있네. 아, 그냥 이거나 먹을 걸.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So there has to be this condition. Like when you're extremely craving for one specific food, you know, you have to make sure that the food is really, really tasty. 근데 이게 참 배달이 복불복이고 랜덤이고 그 배달 컨디션에 따라서 음식 맛도 달라지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막 너무 다이어트 다이어트 이러지 마세요. 이미 여름 지금 다 끝나가고요. I mean, it is hot, but this hot weather, I hope so, will disappear at the end of this month. So Health is more important. 여러분들, 이 여름에 건강이 더 중요하거든요. 잘 드시고, 이 여름을 잘 견뎌내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뭐, 여름 뭐 이제 뭐다 끝나가는데 뭐. 뭐 다이어트를 뭐 하세요. 예. 그냥 많이 많이 든든하게 드시고, 이 힘겨운 여름을 잘 버텨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더운 날씨에도 일찍 출근하셔서 생방송 해주신 우리 박은혜 팀장님, 윤동혁 감독님, 선배PD님 최고라고 해주셨습니다. Oh, thank you. 더운 와중에 그 많은 라디오 중에 또 모닝그룹을 딱 선택해서 들어주시는 여러분도 단연코 최고인 거 아시죠? 난 최고야! 라고 오늘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짱이에요. And I do want to thank the people outside the studio too.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렇게 안에서 혼자 방송을 하지만 밖에서 저를 이렇게 완전히 컨트롤해 주시고 계신 우리 든든한 감독님과 DJ 바가 계시니까요. 저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There is nothing that I should be afraid of, everyone. I have so many support and love going around in the studio, and I'm loving it. Alright, Morning Groovers. If you want to re-watch or re-listen to this part of the episode, you can do that by going on TBS EFM Morning Groove YouTube live stream. 다시 보기, 다시 듣기 하시고 싶으시면은요, TBS EFM Morning Groove 유튜브 채널로 들어와 주세요. 구독도 도와주시면 마음껏 편하시게 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It is time for me to say goodbye for now. So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Ooh, we also have our Instagram account, so follow us.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I hope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Green Day, Boulevard of Broken Dreams to get us started. Hey there, everybody. Happy Thur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here at 101.2, 101.3. Today is August 6th, and the time is almost 10:06, and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n your FM dial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Boinan Radio, I am really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and talk to us,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이 여러 곳 마련돼 있는데요. 카카오 Open Chatting 방, Open Chatting Channel에서 1012, 1013 찾으시면은 바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또 방송하고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conversation at the 6 PM today or 2 AM tomorrow morning. 어제가 바로 hump day였죠. As you know, we had the hump day EQ 영어 yesterday. 오늘은 목요일인데 분명히. 근데 갑자기 왜 또 hump day 얘기를 꺼내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You know, yesterday was a hump day as we had our signature hump day EQ 영어 yesterday. And might be wondering, why is DJ EQ talking about hump day on a Thursday? 왜 이렇게 소재의 고갈인가? 왜 목요일날 hump day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 hump day는 아시겠지만 일주일 중 이 한 가운데 위치했다고 해서 이제 험프 데이라고 하죠. 가장 일주일 중 힘든 날, 가장 중간에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든 날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험프 데이 다음 날이 목요일, 그 다음 날은 금요일, 또 그 다음 날은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정해진 수순이잖아요. We call Wednesday the tough day, toughest day of the week, the hump day, because it's right in the middle of the week. But if you think about it, people, it's not really that hard. Hump day isn't that bad, actually. We already know that what's coming next, right? Coming after hump day, we have Thursday and soon the Friday and then the weekend, you know, finish line is in sight. Let me put it that way. 하지만 일주일의 험프데이가 아니고 우리가 인생의 한 가운데의 험프데이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But let's say if you're talking about a life hump day, hump day라고 하긴 뭐하고요. Life hump time is a different story. 인생의 험프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간이 얼마나 길지, 그 hump time이 얼마나 길지, 또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When you're in the middle of a hump time in life, you don't know how long it's going to last or how far you have come, right? 다 지나고 나서야, 아, 내가 그 시간에 이 hump 시간, 구간을 지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죠. 돌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Because you can only look back later and realize, oh, okay, that was my, you know, hump time. So if you're in the middle of one, you really can never know whether you have to be in there for, you know, for how long more, right? But, you know, we all know that, you know, the good news is that every hump time in our lives, eventually it comes to an end. 인생의 모든 험프 타임은 다 지나갑니다. 그죠? 지나가고 또 다른 험프 타임이 올 수 있지만 적어도 숨 고르기를 할 수 있잖아요. Another one may come along someday, but before that, there's always a chance to catch your breath. 숨도 쉬지 못할 만큼 험프 시간이 계속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여유를 찾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꼭 있습니다. 근데 뭐 그 구간을 지날 때는 확실히 확신이 필요하고 또 용기가 필요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것 생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I guess you know hardest part is believing that you make it through, right? Having the courage to keep going and trusting that this too shall pass. This too shall pass라는 그런 노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hump time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Talking about the hump times in our lives. 딱히 질문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유독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은 우리의 인생 경험으로 이것은 분명히 금방 끝날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중간을 지날 때는 그렇게 알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힘내시고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은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Queen. These are the days of our lives.

퀸의 곡입니다. These are the days of our lives. 듣고 오셨습니다. So, although today is not a hump day, we are talking about the hump time of our lives. 우리의 인생의 hump time. 그런 말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hump time이라고 부르는 개념 자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But, 그 인트로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there's a phrase, that goes like this. It's all downhill from here. 뭔가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하고 있다. Let's say we are climbing a high mountain, right? 꼭대기에 가서는 이제 내리막밖에 남지 않았다. It's all downhill from here.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이잖아요. But it's all downhill from here has another meaning. 지금부터 나락으로 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또 의미도 있어요. So I guess you have to kind of watch out and kind of be very sensitive to the context when you use that expression. 아무것도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까지 힘들었으니까 it's all easy, you know, going downhill from here. It's all downhill from here.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의 hump time이 좀 길어진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 긴 거 아닌가 지금? 아니면 이게 정말 끝나는 걸까라는 이 확신이 없어질 때. 가장 이 좌절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When you feel like the hump time of your life is just becoming too long to handle. It's just so much to handle, right? And you have no confidence whether it will actually end. Those are the times that you will really feel, you know, saddened and devastated by what is going on. 제일 좌절하기가 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TBS의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2년 넘게 월급을 못 받고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You know, our employees at TBS, right, are probably in that hump time situation because we haven't been paid over 2 years, right? 확실히 이 hump time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주위 사람이나 저희 TBS 같은 경우는 뭐 남아있는 동료들끼리라도 서로 격려를 해주고 이게 분명히 끝날 거야. 위로해주면은 위로해주면서 견디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I guess in our case, right, you know, whoever is remaining at the station have to kind of encourage each other and you know, just letting each other know that we are in this for something really valuable, something that we believe in. 사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오늘 주제를 시작한 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로 넘어갔네요. So that's not the reason that I wanted to talk about today's topic, but you know, I ended up talking about that. 노래 듣고 와서 계속 갈까요? 토이입니다. 거짓말 같은 시간.

토이 거짓말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So talking about life hump time, right? If I could just give you my remedy, my sort of own know-how of getting through this kind of tough situation, my own remedy is that, you know, I think of my situation as not too bad, you know, compared to other people. Because sometimes, you know, I go to church, right? And there are like a prayer request for people who are in sort of a life-threatening situation, 정말 건강이나 어떤 이유로 상당히 심각한 어떤 상황을 위태로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는데 compared to that situation, you know, it's nothing, you know. 적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you know, at least I can do something. 그런 의미에서 별거 아니다. 나의 hump time은 이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합니다. You know, sort of a comparative look and sort of a try to undermine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that I'm in. Although it is serious for a lot of people.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2부 또 더워지는 이 날씨 웨더 리포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Foo Fighters Walk.

walk off the earth, taekwondo. Kitty님's are kind of wondering what the lyrics would be about, possibly, about this song, with this song. 헤일리님께서 가사가 무슨 내용일까요? 라고 이렇게. 저도 궁금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런 내용이네요. 와, 몰랐습니다. I'm taking taekwondo. If people mess with you, I'll kick him with my toe. 이런. 라임이 굉장한데. I'm taking taekwondo. If people mess with you, I'll kick them with my toe. 태권도 배워서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면은 내가 그들을 때려줄 거야. 그런 굉장히 귀여운 내용이었네요. Didn't really know that. 감사드립니다. 2021님께서는 저는 그게 인생의 험데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더 큰 한방이 올 때 이제는 너무 큰 한방만 안 오면 된다고 생각하며 단단해져가고 있습니다. 보기보다 단단한 나. When I thought that was the hump day of my life, later on, even bigger one came along. And these days, I tell myself, you know, as long as nothing too big hits me, I'll be okay. I guess I've become stronger over the years. 그래서 마음이 무겁거나 인생이 무겁게 느껴질 때는 가벼운 음악으로, 음악은 언제나 좋은 친구, 항상 함께 있는. So, whenever my heart sinks, you know, I turn to, you know, uplifting music. Music is my friend. That's the way a lot of us feel about music, and feel so lucky to have something like music right by us, right? 맞아요. 그냥 너무 큰 것만 오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불안해하지 마시고 너무 큰 건 오지 않을 거야. 에이, 그래, 이렇게. 그런 positive outlook을 갖고 계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은데요. 함께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Ace of Base입니다. Beautiful Life.

It's a beautiful life라고 이렇게 여러 번 외치니까 It's beautiful life라고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이네요. Ace of Base, Beautiful Life 듣고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1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베스킨님께서는 덥지만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요즘입니다. 태권도 정신으로 이겨내겠습니다. Although it's scorching hot, you know, I gotta do what I gotta do, so I will overcome it with my taekwondo spirit. 태권도 정신이 뭔가요? I want to ask, what defines a taekwondo spirit? 제니님께서는 큰게 오면은 태권도 발차기? When a big thing comes along, I will do my taekwondo kick. 그렇습니다. 그게 태권도 정신인가요? 큰게 오면 발차기를 하는 게? kind of just wondering. 죄송합니다. 뽀글님께서는 험프타임은 그냥 온전히 견디되 가능하면 꼭 기록을 해둡니다. Whenever those tough times comes along, I try to overcome it, but I make sure to record it. In any way, I guess, right? 언제나 또 그런 시련이 올 때, 당시의 상황과 기분의 기록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So when another one comes along, you know, those kind of record can be very helpful, knowing, you know, how I felt at the time and what the situation was

at the time. 맞아요. 그런 험프 시간을 보낼 때는 그런 여유가 솔직히 없죠. Whenever go through those tough times, you know, you just don't have the, you know, mindset and the peace of mind to record and, you know, write and reflect those kind of thing. 그런 여유가 보통 없지만, 하지만 그런 기록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ump time 없는 인생은 never 없죠. There's no life without any hump time. 그렇군요. 위즈덤님께서도 오늘 주제는 hump day 극복법인가요? Is today's topic how to overcome hump time of our lives? 오늘 주제이긴 한데요. I didn't really, you know, burden you with a tough question. 그래서 오늘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으시면은 문자 보내주시고 또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뽀글님께서 험프 하니까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둠칫둠칫. Red Hot Chili Peppers입니다. Humpty Dump.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너무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이. I just hope for myself to not go overboard after listening to songs that I love. So, life hump time is sort of a subtopic that I wanted to, you know, bring along. I didn't want to bombard you with a difficult question. 그래서 뭔가 딱히 질문을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구기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가족들과 휴가 끝나고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Just got back from a family vacation, so finally checking in again. 휴가 기간에도 틈틈이 청취 중이었답니다. Oh, I was still tuning in whenever I could during the trip, though. That is so good to hear. 그런 말씀 들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휴가 중에도 이렇게 찾는 방송이라고 생각하니까 I feel very blessed and I feel very proud. 오늘도 유익한 EQ님의 나레이션에 감사를 주제 선정도 탁월하십니다. As always, thank you for another insightful narration today and your choice of topic was spot on as always. 감사드립니다. 주제 선정은 살짝 오늘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And 뭔가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I kind of changed as soon as I got to work. Actually, on my way to work. 오늘 회사 오면서 오늘은 이 얘기보다는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Hope you suit your you know needs, I guess.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맞아요. 뭐 이렇게 뭔가 주제를 정했는데 뭔가 이렇게 불편한 옷을 입은 느낌 있죠. I would decide on certain topic, right? And sometimes I feel right at home, right? Ready to go with that topic. But sometimes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I think about the topic for that day. And then it feels like I'm wearing something really uncomfortable. 뭔가 사이즈가 안 맞는 옷이라든지 뭔가 이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옷이라든지 그런 옷을 입은 것 같은 불편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That's how I felt this morning. 그래서 바꿨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들 또 사연, 인생의 험프타임에 대한 또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be back with the second half of the show. 이 곡은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인데요. 여러분이 부르셨습니다. 옥상 달빛, 권순관, 조소정, 안녕하신가요? 선우정아 and more artists. Let's listen to it.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And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We have our YouTube Boinan Radio going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창도 열려 있습니다. Our text line is open at the shop 1013, which will cost you 51 and 101 for longer messages. Your song request, you know, any stories or shout outs or little simple check-in messages are all fine. Please send them all my way. 이렇게 듣고 계시다라는 문자 주셔도 상당히 큰 힘이 됩니다. 많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Talking about life's hump time, right? 베스키님께서도 메시지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험프타임기에 초기 진입 단계인 듯 싶습니다. 50대에 짊어져야 할 일들이 요즘 살짝 느껴지거든요. I think I'm just entering the early stages of my life's hump time. 50대에 짊어져야 될 일들. I've started to feel the responsibility, I guess, that come with being in my 50s. 부모님의 건강, 아이들의 진학, 저의 건강, 그리고 제 2막 인생의 방향성 등등. My parents' health, my children's education, my own health, and figuring out the direction of the second chapter of my life. 근데 누구나 겪는 일이고 시간이 약이려니 생각하고 순응하면서 보내보려고요. But then again, these are the things that almost everyone goes through. So I'm trying to accept them, you know, trusting that time has a way of helping us through. 저의 이야기 같기도 하네요, 그죠? 부모님의 건강, 아이들의 진학, 저의 건강. 제2 인생의 방향성. Wow. Those are some, you know, grand topics of life, huh?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면 머리가 좀 지끈거리죠. If you think about it, you know, one by one, it just gives you headache by just thinking about it. 하지만 결국에는 다 하나하나 다 우리가 거쳐야 될 또 잘 해낼 일,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습니다. I guess, you know, raising kids, you know, who are adolescents, you know, going through the 고등학생 period is just so tough on their parents.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equanimity, 예, 마음의 평정심, equanimity is just so hard to attain as a parent of an adolescent. 사춘기 부모로서 이 평정심을 갖긴 정말 힘든데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드리고요, 바스켓님. 신청곡이 딱 어울리는 또 신청곡이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곡인데요. Bravo, my life.

couple of tracks, Brought My Life, 봄, 여름, 가을, 겨울, and which was a request from Baskin님, who feels like he is entering the early stages of, I guess, 50s hump time of the life. 50대 hump time이라고 해야 되나요? I think 30대 hump time, 40대 hump time. 분명히 다 있긴 합니다, 그죠? It all differs from person to person. 확실히 근데 50대 hump time은 그 주제가 딱 그런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죠. 그렇죠? Right. Hope you get through it, you know, safe and sound. 좋습니다. 그 다음 곡은 김범수의 지나간다라는 곡이었고요. Let's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Let's get to Wisdom님's message. Hump time을 보낼 때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 언덕의 끝이 어딜까 또는 바닥이 어딜까를 모른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I think one of the hardest things about going through a hump time is not knowing where the top of the hill is or where rock bottom might be. 그래서 저는 멈추지는 않되 조금 느린 템포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작은 마침표를 찍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봅니다. 그 작은 마침표들이 미묘한 성취감을 줄 수 있으니까요. So I'm trying not to stop but to move through a life at a slightly slower pace. So along the way, I try to put down small periods, little moments of completion that help me get through difficult times. Because even those small full stops can give us quite a sense of accomplishment.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멈출 수는 없는데 kind of slow down the pace a little bit, but it's really good to have some sort of you know completion along the way, some sort of a closure along the way. 뭔가 목표 설정을 해서 그런 목표를 대단한 목표가 아니라도 이렇게 하나씩 끝내고 이렇게 가는. 그런 기쁨과 또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취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I totally agree with you, Wisdom님. 신청해 주신 곡, 여러 곡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어떤 걸, 이 곡이었군요. 네, 신청해 주신 곡 듣고 오겠습니다. Conan Gray의 곡인데요. People Watching.

couple of tracks, Conan Gray, People Watching, and which was a request from Wisdom Nim, talked about, you know, her own know-how of getting to the difficult phase of life. 뭔가 이렇게 중간중간 작은 마침표를 찍는다. Put a little periods in between, I think. 그런 좋은 의견 주셨고요. And the following track was actually a request from Benny님, which was Fly to the Sky, 그렇게 됐어 였습니다. So, I would have to say very fruitful discussion. 솔직히 이렇게 또 많은 의견, 좋은 의견을 주실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정말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I guess, you know, it's all about the, you know, maintaining our equanimity. Again, I stress the word equanimity. 평정심.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은 it's all in our minds, you know. 왜냐하면 it's the only thing that we can control.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죠? But what we do can do and be able to control is, you know, what is happening inside of our minds sometimes. 그래서 그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쉬운 방법이 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그마저도 쉽지 않죠. 좋습니다. 노래 듣고 오늘 또 4부 In This Cover 준비됐는데요. We'll be, you know, welcoming 4 new songs on our In This Cover segment in just a bit. 그럼 노래 듣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Cheek, A Warm Summer Night.

Welcome to In Discover. In Discover is a word combining the word indie and discover. 인디와 discover, 인디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는 의미의 코너 명입니다. Trying to uncover many gems from a Korean indie scene.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인디 씬의 숨은 보석 같은 곡들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So, just like any other Thursday, we have four new songs ready to be uncovered. Let's get right to it. 첫 번째 곡은 it's sort of like a one-man band project. 안준환 씨가 직접 작사, 작곡을 다 하고 또 연주까지 다 한 그런 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Night Tide라는 곡인데요. When I heard this song for the first time, 약간 몇 번을 좀 들어봐야지 좀 더 뭔가 이렇게 의도나 그런 느낌이 더 잘 와닿는다고 해야 될까요? I had to listen to it several times to get the feel for this music.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궁금해지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So let's get to our first In Discover artist and music for today. This is An Junhwan, and the song is Night Tide, 밤.

That was Night Tide, 밤 안준환의 곡이었습니다. Very chill song to listen to. It would be a good song to listen to on a sleepless night. 뭔가 요즘에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주무시죠. Because of tropical nights, a lot of our QT님s are probably spending a sleepless night. 이런 곡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Okay, let's move on to our next artist. It's a band, a three-piece band. 세 분의 멤버로 구성된 three-piece band. Honest라는 밴드입니다. I initially thought honest as the honesty, right? 정직함. 근데 A-N-E-A-S-T, honest 있네요. I don't know as to the meaning of the band name. I'm not too sure. So this one, this song, 비상, Fly, was released in 2018. 꽤 오래 전에, 8년 전에 이제 발표된 곡을 추천을 해 주셨는데요. I was very, impressed by the music video of this song.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아마 이제 직접 찍으신 뮤직비디오 같아요. It looked like a very self-produced feel to that music video.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멤버들과 함께 막 웃으면서 뭐 이렇게 어디론가 가는 그런 뮤직비디오인데 이 젊음의 어떤 풋풋함이 느껴지는 그런 뮤직비디오여서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So let's hear it. Honest란 밴드 A-N-E-A-S-T. The song is 비상.

Our second Indiscover artist for today, Honest, 비상이었습니다. Has that very fresh indie rock feel to it, don't you think? Wisdom님께서 오늘 곡들 모두 첸첸거리며 시원한 느낌이네요. These songs feel very cool and breezy. 제니님 역시 그러네요. 특히 이 곡은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느낌이라고. Yeah, exactly. I think 잘 들었습니다. Honest의 비상이었고요. Let's move on to our third featured artist for today's Indiscover. DD7 singer-songwriter, DD7이라는 분인데요. This song, 파란, that we'll be playing today, was his debut single released in 2024. 이 곡 역시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기억에 남는데요. 뮤직비디오 이 설명칸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던 촬영날 같이 비 맞아가며 영상 만들어준 스텝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A sudden downpour hit us on the day of the filming of this music video. Just wanted to say that thank you again to all the crews and you know friends who stayed out in the rain and helped make the music video happen. 이 곡도 역시 이 뮤직비디오 역시 이 self-produced 느낌인데 I think you know we are so used to you know professionally produced music videos. Music videos are they are so polished and whatnot. 그런 뮤직비디오보단 이렇게 뭔가 한 땀 한 땀 만든 그런 뮤직비디오의 그런 매력이 있죠. 그죠? 그 이 뮤직비디오도 약간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DD7, our second Indiscover artist for today. 곡 이름은 파란입니다.

That was a DD7 파란. A great song to listen to on a day like today. 뭔가 시원한,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vibe를 가진 그런 음악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That was our third in Discover featured artist for today, DD7. One more to go. 약간 잔잔한 곡으로 준비했는데 this one is from singer-songwriter 김서현. 김서현 씨, singer-songwriter의 곡을 준비했는데 이런 설명글이 있어서 감상하시기 전에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It says, 이미 나를 뒤돌아선 당신의 두 눈을 기억합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그런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는 하지만 떠나보낼 수 없는 당신의 뒷모습에 전합니다. Still remember the look in your eyes after you had already turned away from me. Even now, I still call what we had love. This is for the one who no longer looks back at me, yet remains impossible to let go to the silhouettes of you as you walk away.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서현입니다. 뒷모습.

0: 折节 K-pop 展开世界，听最正的音乐，解锁首尔细节。欢迎来到海螺传声专属频道
1: K-pop 折叠地图。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0: 有其他治疗的方法可以替代吗? 대체할 다른 치료법이 있나요? 然后,第八点呢,是由这种疾病引起的并发症是什么?以疾病으로 생기는 합병증은 무엇인가요? 第九点呢,是最适合我情况的医院是哪里?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병의원은 어디인가요? 最后一点就是,主治医生治疗这种疾病的经验多吗? 담당 의사는 이 질병을 치료한 경험 많은가요?
1: 哇，背下来，好累啊，背下来了。感谢两位，那我们结束今天的这一期哈对话的智慧啊，那我们下期见，
2: 再见，
1: 拜拜。送上一次带来的恩格夫曲。

That was the Rembrandt's I'll Be There For You theme from Friends. Whenever I think about these series, the Friends, I always think about our Christina PD, our Christina 선배님, because she is a huge fan of this show. And now it's available on our OTT series, right? 이 프렌즈 볼 때마다, 이 음악이 나올 때마다 이상하게 그 크리스티나 선배님의 생각이 많이 나요. 보고 싶네요. Alright.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뭔가 새로 사귀는 게좀 힘들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친구 약속 날짜 맞추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새 친구를 사귀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도 좀 오랫동안 한몇 년, 뭐 10년도 넘게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생각보다 그래도 좋은 행운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So I felt really lucky and grateful about the fact that I still have those close friends who's always next to me for many, many years. I mean, making new friends, yeah, that's really great. It's a great feeling. But keeping the old ones, I think that might be some real achievement in your life too. Life gets busier. I don't know why our lives get busier every single time, but it does get busier. Our calendar gets fuller. But somehow the right people, you know, just keep finding their way back into our lives. So yes, here is two friends who's still answering in the group chat, thankfully. So yeah, let's all be thankful about that. 우리 모닝그루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벌써 우리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It's been more than like 2 years, almost 3 years actually. And you guys are always here tuning in. And I consider you guys as our old friends. 옛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새로 들어오시는 신규 모닝그루버들도 너무 환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So let's think about those people around us, everyone.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You are tuned into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hopefully, Morning Groove, and I am your host, Summer. How are you getting your day started today? I'm pretty sure that you guys are feeling a little more excited because you're expecting some weekend. 주말이 이제 코앞이니까 그래도 그 어제보다는 그제보다는 조금 더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시고 계시길 바랍니다. Are you starting your morning on the right foot, everyone? 전 아침마다 솔직히 말하면 되게 많이 졸려요. So I arrived to the studio at around 6 a.m. and by that time, I'm like yawning all the time. And my eyes are not even like fully opened and I feel extremely tired and sleepy. Like, don't get me wrong. I'm just being honest with you. 그래서 저는 그 일찍 오는 시간이 필요해요. I need some time to snack out and have a cup of coffee so that I can wake myself up.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It takes me about like half an hour to get things prepared, to finish off my scripts, and also to get the studio prepared. 뭐 보이는 라디오 세팅하고 카메라 구도 잡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30분이 흘러가는데 I have like extra 30 minutes of my own. 근데 그 시간 동안은 그냥 약간 멍 때리면서 스트레칭하고 이러면서 잠을 좀 깨는 것 같아요. So I really need that time. And now I'm fully awake, morning groovers. 그래서 저는 일찍 왔기 때문에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좀 일찍 일찍 일어나서 얼른 깨시고 또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또 이른 아침부터 진작에 시작을 하시고 계시는군요. 우리 체육부장님, 펭귄킬러님, 상민님, 막 인사를 막 건네주시고 계세요. 하진님도 일찍 오셨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to you all. 우리 영 H 모닝 그루버, good morning. 요즘 바빠 보이시는 영 H 모닝 그루버, you're moving these days, right? 최근에 좀 이사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어떻게 준비되시려나? Dr. Paper님 오셨습니다. Good morning, rock and roll 표시 이모티콘도 보내주셨습니다. Happy Life Morning Group, good morning. 오늘이 입추래요. 맞아요, 오늘 입추 맞죠? 원래 입추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매년 그래 왔던 것 같아요. It's been like that for at least like 5 consecutive years, I think. 입추 is like the hottest day of summer, I think. 뭐 그래서 의미가 있나? 뭐 입추 매직 이런 거 없어진 지좀 오래되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우리 선셋 모닝 그룹 안녕하세요. 썸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인 오늘도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오르며 극한 폭염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님들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건강 관리에 더 유의하세요. You know, this hot weather is really tiring us. It's making us feel extremely exhausted. Like, even me, I feel really tired and exhausted.
근데 저조차도 이렇게 힘든데, 뭐, 그냥 어린이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좀 취약하잖아요.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인간은. 모두가 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verybody's suffering from this extreme heat, and this is the time where you really have to take a good care of yourself. Ben Spiral says, hello, greetings from 25 degrees Celsius, Central Europe. Oh, some nice weather. For some people, 25 degrees Celsius is still hot, but now it feels like autumn. 25도라고? 막 정말 정말 좋은 날씨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10년 뒤에는 한 40도가 평균 날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두렵더라고요. You know? I'm just so scared that we get accustomed to this extreme heat that after like 10 years we'll be like, oh, 40 degrees Celsius? Not bad. 이렇게 할까봐 좀 두렵기는 한데 여러분들 이 힘든 여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Chinese song says, good morning. 금요일 맞죠잉? 꿈 아니죠? 이렇게. 이거 원래 말투신가요? 그동안 이 말투를 숨겨오신 건가? 금요일 맞습니다. 우리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냥 금요일인 거 사실 자체로 우리는 행복하게 또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Jimmy H says, 안녕하세요. 몇번 문자도 보냈는데 유튜브로는 인사 처음이네요. 어, 반갑습니다. Come on. 예, 유튜브로 들으면 더 꿀잼이기는 해요. Because it is visible radio, so it's extra more fun when you tune in to our YouTube live stream. 보는 라디오 열려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채널 TBS EFM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썸머가 까꿍 하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해드릴 거예요. 티봉이 제 옆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배가 나온 티봉이 뭐가 그렇게 맛있었을까요? Morning, groovers. Let's now move on. We have a busy day, so let's go ahead and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Morning, Groovers. Today's question for MG Q&A is going to be a hypothetical question, okay? So you gotta get your imagination engine on, okay? Keep imagining, okay? I'm kind of scared that you guys would be like, why would you ask that kind of question?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왜 해요? 막 이렇게 나오실까봐 조금 두렵긴 한데 오늘은 우리 상상의 나날을 좀 펼쳐보도록 할게요. 우리 N 성향의 모닝그루버들, MBTI N 성향 모닝그루버들 Come and join the game, alright? 자, 오늘 질문 나갑니다. 두 가지의 초능력 중에서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첫 번째, 잠을 자지 않아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은 능력. 두 번째,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늘 배부른 능력.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So if you could have one of these two superpowers, which would you choose? First, never needing to sleep because you would never feel tired, or always feeling full without eating. That basically means that you don't have to eat at all. 자, 둘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저도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저는 잠을 자지 않아도 전혀 피곤하지 않은 능력. Like, I don't want to sleep because I think time is really precious. And I think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you can do during that nighttime. We sleep about like 7 hours a day. 그 7시간 동안 내가 졸리지 않고 컨디션만 좋으면 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어디 뭐 여행 갔다 올 수도 있고 일본을 갔다 올 수도 있어요. 뭐 가까운 뭐 중국이나 동남아 여행도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무리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솔직히 그 잠자는 시간을 다 우리가 세이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But like when it comes to eating, I think there are just so many joys when it comes to eating. You get to meet people just because you have to eat. Eating itself is really enjoyable. Like it doesn't matter like whether you feel hungry or full. I mean that whole eating process, chewing something, I think that is such a good feeling. 뭔가를 그냥 입에 넣고 이렇게 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즐거움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eating could be thought of as some sort of work. 뭔가 먹기 위해서는 막 장도 봐야 되고 you know, you have to go grocery shopping, you have to make some time to prepare for the food. And on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you have to pay. 뭔가 먹기 위해서 돈을 항상 써야 되잖아요. 그 돈을 만약에 아끼더라면 아, 내가 뭔가 집 한 채는 좀 오반가? 차 한 대를 살 수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또 혼자 너무 상상을 많이 했다. 어,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자, it's up to you now. You answer, Morning Groovers. Between these superpowers, which one would you choose? Okay? 문자 번호 #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잠을 자지 않아도 괜찮은 능력, 먹지 않아도 괜찮은 능력. Okay, so it's either not sleeping or not eating, and you feel completely okay. Which one would you choose? 여러분들에게 이런 즐거운 질문, 즐거운 생각거리를 남겨드리면서 Let's take a listen to a song now. This is Blondie, One Way or Another.

모니모니 줄무늬 모닝그루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Good morning. Welcome to Morning Groove. 여러분 이렇게 인사 건네주시면 제가 부담스럽게 답해드릴게요. Let's go! Okay, so today we're talking about some hypothetical question. What if, Morning Groovers, just think about it. If you had this superpower, you know, never needing to sleep but never feeling tired, or, you know, always feeling full without eating, which one would you choose? Which ability would you prefer to have? For that, we have some more answers, and this time we have the opposite answers. Jimmy H. Morning Groover says, 당연히 안 배고픈 능력이요. 40년째 다이어트 중이에요. 어제도 운동하고 저녁 안 먹었는데 아침부터 너무 배고프네요. 썸머님, 티봉이 처음 보는데 썸머님 너무 예쁘시고 티봉이 짱 귀여워요. 오, 감사합니다. 저 예쁘다는 말 꽤 많이 들어요. 모닝 그루브에서만요. 밖에서 잘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항상 우호적이시고 항상 좋은 말이 강요가 되기 때문에 저한테. 그래서 여기서 예쁜 말 많이 들어서 It's a good feeling. 여기서라도 들어야죠. 그죠? 티봉이 너무 귀엽죠? 티봉이 제가 지금 안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정말 제일 귀여운 우리 캐릭터 마스코트 티봉이 상온증도 여기 달고 있고요. 정말 정말 귀요미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So Jimmy says, of course, I would choose not being hungry. I have been on diet for 40 years. I worked out yesterday and even skipped dinner, but I'm always so hungry this morning. 이렇게 안 드시니까 배가 고프죠. 운동까지 하시고 아무것도 안 드시고 이러면 얼마나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 공복 시간을 얼마나 길게, 이게 운동을 안 하고 유지하는 공복 시간, 운동을 그렇게 했으면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단백질이나 이런 거라도. 아, 너무 배고프신 게 당연한 거죠. 운동하시고 단백질 드시면 안 돼요? 단백질 같은 거 먹으라고 막 권장하잖아요. 이게 배가 고프면요, 이 더운 날에 사람이 예민해져가지고 막 짜증이 나요, 막. 사람이 지치고 이러는데, 배까지 고프면은 기력도 없어가지고, 누가 저 툭 건드려 그러면, 건들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예민해지기 때문에 좀 내가 좀 성격이 말랑말랑해지고 싶다, 친절을 베풀고 싶다 하면은 그냥 탄수화물 확 이렇게 삼켜주세요. But I think you're in a good mood, Jimmy H. Morning Groover, so maybe you don't even need any of that. 지금 기분 좋아 보이시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좀 셀프 체크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체니성 모닝 그루버께서도 저는 무조건 2번이요. 저는 배만 채우면 되는 사람이라서 맛집을 기다리기 그런 거 흥미 없습니다. 먹으면 배부른 알약 나오면 바로 살 겁니다. 얼른 먹고 운동 등 저만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number two. So you would use the time to eat and lining up for some nice fancy restaurant and you would save the time to do some extra things? Oh. So now it gets me really curious. Would you be able to save more time by not sleeping? Or would you be able to save more time by not eating? I guess we eat three times a day, two to three times a day.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데만 한 6, 7시간을 보내는 걸까요? 아, 그래도 잠자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을 더 아끼기 위한 거? 뭐가 있을까? 그때그때 다르긴 하겠어요, 그죠? 갑자기 집에 뭐 초대손님 와가지고 막 2시간 동안 요리하고도 설거지하고 이러면은 뭐 벌써 3시간 뚝딱이잖아요. 먹는데 또 1시간, 아 4시간, 이야, 한 끼 먹는데 4시간이 걸릴 수가 있네. And especially if you're French, like you would spend so many hours on the table talking, 뭐뭐뭐, 스무스링, 고만, 보아과, 보아과, do you like? 막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으니까. 어떤 게 더 시간을 아끼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상대적일 것 같기는 하네요. I guess it's really relative, depends on the situation. 뭐 1번, 2번 이렇게 고르신 분들이 계신데 자, 여러분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쯤 궁금해지지 않나요? 전 궁금해거든요. DJ 바! 우리 박은혜 팀장님은 과연 어떤 것을 고르실지. 왜냐하면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데 또 동시에 먹는 즐거움을 굉장히 느끼시는 분이세요. 다이어트는 하시지만. 그래서 조금 그게 안 맞긴 하지만 어떤 능력을 더 원하시는지 I would ask 박은혜 팀장님 between the two superpowers which one would you choose? Number one or number two? Number two? 이렇게 회피하시는 건가요? 대답을? 그 어떤 것도 하기 싫은데 왜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신 건가? 저는 왠지 박은혜 팀장님은 그래도 1번이지 않을까요? 잠을 안 자도 되는

그 능력? 먹는 즐거움을 많이 느끼시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웬만하면 좀다 사드세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답이 궁금하니까 알려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잠을 아무리 잘 필요가 없어요. 반대죠. 그러니까 잠을 전혀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은 능력.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먹지 않아도 배부른 능력. 말하면서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Okay, so between these two superpowers, which one would you choose? Never needing to sleep, but not feeling tired, or always feeling full without eating? There you have it. Let me know by leaving your answer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여러분들 더 많은 답변 들어오길 기다리면서 Let's have a listen to Kenny Logan's Danger Zone.

그냥 그 잠자는 시간에 빠져 있으면 꿈만 꾸지. 그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누워 있는 그 시간, you know, that whole process before going to sleep. You know, you get to watch some fun reels and watch some fun dramas or webtoons. That whole time, I guess it's so precious for a person like 박원희 팀장님. So, I guess yeah, it makes sense for her.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너무 즐거움을 많이 느끼시고, 아까도 너가 아까 그 운동하고 나서 쉐이크 먹으면 되지 않니? 라고 얘기했을 때도 공감이 안 갔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시작으로 입맛이 싹 돌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더 먹고 싶어지고, 식욕이 막더 생기기 때문에 억제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I'm talking way too many stuff about 박원희 팀장님, but I'm loving it. 계속해서 우리 DJ 바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모닝그루버들의 답 읽어보도록 할게요. Ben Spiro says, take number one, the first option, because sleep by itself can be enjoyable. But even without explicit hunger, delighting in delicious food is a long-lasting joy itself. So for you, eating is so much bigger of a joy than sleeping. I completely agree, 100%. You know, whenever you watch those TV shows that present some new menus where chefs are always cooking, don't you feel really curious about the taste? Like, you would wonder, oh my God, what would that taste like? And it really triggers you to like look for that restaurant and to queue up to find out about that special taste. At least I am like that. 막, 안 먹어본 거에 대한 맛도 궁금하고, 어렸을 때안 먹었었는데 한번 먹어볼까? 하다가 갑자기, 뭐야, 이렇게 맛있는 거왜나 혼자 몰랐어? 막 이러면서 억울할 때도 있고, 먹는 건 너무너무 즐거움이에요. 특히 맛있는 거를 먹는다? 그거 하나로 사람의 기분도 막 달라지고 이러지 않나요? One's mood definitely shifts just by eating something delicious. 화가 날땐 입에다가 빵을 집어넣으라고 하잖아요. 예. 네. 이게 다 사람이 배고프고 예민하고 안 먹어서 화가 나는 겁니다. 펭귄 킬러 모닝 그룹어. 20대 때는 하루에 30분 자고 다음 날은 6시간 자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12시만 남으면 뭐 신데렐라도 아니고 병든 닭 마냥 꾸벅꾸벅 졸고 있고 나 돌아갈래?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obviously in my 20s, I would sleep for just like half an hour one day and then like 6 hours the next. But now, once midnight comes, I am not Cinderella, but I'm nodding off like a sick chicken. I wanna go back to my 20s. 저는 근데 10대나 20대 때 밤을 못 샜어요. 저는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밤을 새본 적이 없어요. 뭐 밤새서 공부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해본 적이 정말 단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밤을 새서 공부를 하지? How can you study and just not sleep at the same time? Like, what if on the exam day, like, you get sleepy and tired?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지? 그냥 1시가 넘어갔잖아요, 학생 때? 그냥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뭘 넣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졸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But then like I was able to wake up super early to study.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시, 5시에 일어나는 거는 그냥 가뿐히 일어났어요. 그냥 침대에서 자다가 눈 뜨면 오! 공부해야 돼. 일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건 가능했는데 밤샘은 공부할 때뿐만이 아니다. 뭐 친구들이랑 놀고 파티할 때도 저는 너무너무너무 졸렸었어요. So even though I had to like hang out with my friends and party, like I could not stay the night. 밤새시는 분들은 다음날 시험 치르고 이러는 게 가능하세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고요. Happy Life Morning Groover. 저도 잠을 자지 않아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 능력을 갖고 싶어요. 세상에는 하고 싶은 것도 또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서요. 청룡 영화상에서 김민아 배우가 누른 That's life.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꾸 제가 한 소절만 부를 때마다 웃으세요 밖에서. 이렇게 짧게 불렀는데도 웃기세요? 전 진지하게 불렀는데. 김민아 배우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She's truly like a singer. Like she does everything. She acts and she sings like a singer. Like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정말 사기 캐릭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Obviously, our happy life morning groover wants to do so many things in life just like me. 이런 분들은 잠을 자지 말아야 돼요. 그죠?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왜 인간은 자야만 되는 걸까요? Why are we born to sleep? We spend like

half of our life sleeping. Like, how is that possible? Like, why do we have to do that? 인생의 절반은 자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절반은 뭐 오버할 수는 있지만 정말 많은 시간을 자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 자는 시간을 다 합치면 그게 몇 시간입니까, 여러분들? 뭐 어쨌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여러분들, 잠을 자지 않아도 전혀 피곤하지 않은 능력.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늘 배불러서 먹을 필요가 없는 능력. 어떤 걸 선호하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choose between the two superpowers. Never needing to sleep but not feeling tired, but always feeling full without eating.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우리가 김민아 배우가 부른 버전은 노래 시스템이 없어서 Let's just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alright? This is Frank Sinatra, That's Lif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Morning Groovers. This is the second hour of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and I am your host, Summer. 썸머가 도대체 누구일까? Who exactly is Summer? I'm pretty sure some of you guys might be curious. 이게 궁금해서 요즘 유튜브 채널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이런 문자들이 좀 종종 와요. 댓글이죠. 듣다가 출근길마다 듣다가 도대체 썸머가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보는 라디오 보러 들어왔어요. 이러는 분도 계시고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일까 궁금하시죠? If you're curious about who I am, there are some ways to find out because obviously we have many platforms. You can tune into TBS EFM Morning Groove every morning or you can visit our own YouTube channel, which is TBS EFM Morning Groove, where I upload reruns. 그러니까 TBS EFM Morning Groove 채널 방문해 주시면 아, 저렇게 생긴 여자구나. 아, 얘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우리 도싱 모닝그룹께서 sent in a bunch of pictures of T-Bongi on our open chat room. 근데 how can you do this? 아무 말씀 없이 이렇게 T-Bongi 사진을 지금 꾸며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이걸 공유가 안 되네. Basically, it is, I guess, an AI-formed image of T-Bongi, and T-Bongi is wearing hair, different colors of hair. 이 국가별로 뭔가 다른 스타일로 머리 스타일을 지금 T-Bongi가 하고 있는데, 우리 T-Bongi한테 왜 그랬어요? 우리 T-Bongi, 그거 솔직히 진짜 머리 같지도 않고 다 가발 같단 말이에요. 우리 T-Bongi를 T가발로 만드실 건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약간 조금 기괴해가지고. But thank you for sharing this. You know, creating this kind of image makes effort. 우리 모닝 그룹들 이 이미지가 어디에 있냐면 it's on our TBS EFM's open chat room. 이래가지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좀 재밌을 수 있어요. 별의별 사진들이 막 다 올라오거든요. 티봉이 합성 사진 막 이런 거. 그래서 궁금하시면 카톡 어플 가셔가지고 TBS EFM 모닝그룹 오픈 채팅방 방문해주세요. 가끔씩 우리 모닝그룹어들이 재밌는 사진 올리시는 거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 오, 우리 티봉이 또 색다른 이미지로 변신했는데 마음에 드니? 아니! 라고 해주셨네요. 티봉이가 아까 조금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여기 자라고 좀 더 이렇게 눕혀놓도록 할게요. You can now watch 티봉이 sleeping, morning groovers. 너무너무 귀엽죠? Anyways, Morning Groovers, if you want to talk to me, we are live today, so that means your messages can be introduced. 생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의 문자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도 말 많이 걸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보는 라디오를 시청하시고 계시다면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신청곡 등등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Later, just in about a couple of minutes, we're going to get to Coin 노래방. 금요일이니까 또 신나게 달려보는 Coin 노래방. 여러분들 함께 join the party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im's fan Morning Groover requested a song. 한참 자다가 일어났는데 새벽 1시이면 정말 큰 기쁨을 느끼죠. 라고 하면서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왜 기쁘세요? 이거면 잠이 깬 거잖아요. 그쵸? 저는 이렇게 되면 잠 절대 못 자요. 2시간 동안 그냥 멍 때리게 돼요. 잠이 안 오던데. 그러면은 like what would you do? Like you wake up at around 1 o'clock in the morning and then like you would just carry on and not go to sleep. 오케이. 일어나는 단시야. 이날부터 이제 나는 하루를 시작이야. 이런 모드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바로 다시 주무시나? 아, 1시밖에 안 됐네. 다시 꿀잠 자야지. 아, 이런 거겠네. 그쵸, 출근 때 뭐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딱 깼는데 6시밖에 안 되면 뭔가 더 많이 잘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So this is going out for Kim's fan Morning Groover. This is Celine Dion and Cleve Griffin. Sleepless in Seattle and When I Fall in Love.

코인 노래방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Long time no 코인 노래방 Long time no call Let's go! 코인 노래방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이잖아요 우리 모두 이날을 즐기고 또 파리파리 모드로 한번 장착해볼까요? Of course, this features our TMI quiz as well. So get ready for that, everyone. 우리 TMI 퀴즈도 오랜만에 제가 바들바들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So you don't have to know, but you will be interested to find out.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그 기분도 만끽하시면서 우리 거북이 비행기 듣고 있잖아요. You know, it just feels great to think about flying away to somewhere abroad outside Korea for your vacation.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Let's go! 뭐 허밍도 해주시고요. TMI 퀴즈 나갑니다. 자, 썸머는요. 어젯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실수로 이것을 해서 다시 세수를 했어요. 도대체 뭘 했길래 세수를 다시 했을까요? So someone accidentally did something last night and had to wash her face all over again. So what on earth did she do that made her wash her face twice? 뭘까요?

떠나고 싶은데. 자, 정답 문자 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TMI 퀴즈 같이 맞춰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send in your answers. What on earth did Summer do last night that she had to wash her face all over again? You know it requires a lot of time and effort to wash a lady's face, especially if you are wearing some heavy makeup. 저는 항상 화장을 뭐 3cm씩 하고 다니기 때문에 화장 지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걸 다 지운 거예요. 막 오일 바르고 클렌징 하고. You have to go through at least 3 steps to rub off your face, okay? To wash off your face. And I did that. And because I did this, I had to do that all over again. 얼마나 짜증이 나는 줄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 했길래 세수를 다시 했을까요? 활활 날아가겠죠. 어디로? Paris? France? España? Let's go! 말도 못해요. 문자번호 3103으로 보내주시고요. 펭귄킹러님께서 Yeah! Come on, come on! 월요일에 비행기 타고 중국 출장 가요. 이거 봐, 이거 봐. 비행기 타고 어디 가시네. 중국 출장. 출장 교차도 부러운 저입니다. 떠나고 싶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잖아. 중국 출장 비행기 타고 가실 때 이렇게

Okay. 우리 6369 모닝그루버. 안녕 모닝그루버. Hello. Welcome, welcome. 영양크림을 바른다는 게 선크림을 발랐어요. 크크크. 아, no. Oh my god. So you were supposed to put on a cream, but you ended up putting some sunscreen. So that is why you washed your face all over again. 오, 예리하신데. 해피 라이프 모닝그루버. 스킨 대신에 클렌징 오일 발랐어요. So you put on some cleansing oil instead of your skin lotion. So that is why you have to wash your face all over again. 오, 여러분들 이런 실수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경험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Is this all coming from your experience? This is Oh My Girl, Dolphin, a go-to song to listen to on a summer day. 제 세대는 Oh My Girl이거든요. 아니에요, 사실. 저는 소녀시대 원더걸스 세대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세대가 뭐가 중요합니까? Generations are not important. Just enjoy this nice

beautiful summer song by Oh My Girl. Oh My God, it's Oh My Girl. 여러분들 TMI 퀴즈 계속 나갑니다. 정답은 조금 이따 발표하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재밌거든요, 은근히. 맞추면은 그 뭔가 짜릿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썸머가 어제 밤 실수를 뭘 했길래 실수를 다시 했을까요? Let me know. 물보라는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참 기발한 답 많이 보내신다. I guess you guys are getting more and more creative when it comes to guessing the TMI. 우리 썬셋 모닝으로 복귀해서 그 코너 시작됐네. 썸머 누나 얼굴에 꿀 바르셨나 보다. 라고 You put some honey on your face. Isn't that really helpful for your skin? 뭔가 그 꿀이랑 저는 예전에 녹차가루 섞어가지고 팩 만들어서 얼굴에다 막 하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서 여드름이 났나? 저 여드름 많이 났었는데 피부에 별거 다 했어요. 막 계란팩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막 예전에 그런 게 좀 유행했었거든요. So I would make some facial mask out of like eggs and like green tea powder. 오 우리 반장님 영 H님 영 H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They sent in a comment 핑클 SES 세대 아닌 게 다행이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어 이게 왜요? 핑클 SES 세대일 수도 있고 이게 왜 나쁜 건가요? 이게 좋을 수도 있는 거지. 저 I guess I could call myself as a generation of 핑클 and SES too. 저 이때 노래 다 따라 불렀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난 이 세대야 라고 했을 때 그걸 초등학교 기준으로 하는 건지 중학교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But it's not important. Just enjoy this vibe. 오마이걸 세대예요. 이 오마이걸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마이걸 세대라는 겁니다. 저때는 뭐 트와이스, 오마이걸. 이제 아이돌 노래 끝났어요. 제가 헛소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The time is high but I'm holding on Let's go! It's Autumn is kidding The tide is high I think this is another summery song I'm not that kind of girl 나 그런 여자 아니야 Who gives up just like that 누가 그렇게 포기해 No, no, no 그러지

여러분들 1등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알차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Alright, 정답 공개할까요? 좋습니다. 이 노래가 끝나가는 도중에 제가 정답을 공개할게요. So I will reveal the answer. 자, 우리 6135 모닝그룹어 신규 모닝그룹어신데 굉장히 또 예리하게 잘 맞추셨어요. 정답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했을 때 샤워를 다 하고 어제 팩까지 했어요. 팩까지 하고 얼굴 이렇게 두들기고 하다가 영양크림이랑 선크림은 헷갈렸어요. 진짜 you have exactly the answer for this particular question. 그래서 제가 헷갈려가지고 선크림을 열심히 발랐는데 선크림 그거 지우려면 오일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이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세수를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을 이렇게 반 감았거든요. 아 졸려요. 선크림 이렇게 저도 모르게 영양크림처럼 열심히 바른 거죠. 얼굴 절반을 아마 발랐을 거예요. 그래서 네, 세수를 다시 했습니다. Have you guys have any this kind of experience before?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얼굴에 참 바를 게 많아요. What do you put on your face? So I would wash my face. Afterwards, I would kind of rub it off with some toner. 그래서 결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줘요. 모공도 좀 이렇게 좀 지워주고 그런 작업을 한 다음에 I would put on a moisturizing cream afterwards. You know, Koreans need this kind of big step when it comes to skincare. So I would put on some moisturizing cream. And then afterwards, I would put some heavy nighttime cream. 영양크림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요. 많이 바르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선크림을 발랐지 뭐예요. 얼굴이 허옇게 떠가지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침에는요 스킨 바르고 바로 선크림 바를 때도 있고 가끔 수분크림 바를 때도 있고 너무 좀 기름지니까 This is Cupid Shuffle Everyone by Cupid To the right, to the right, left, to the left 왼쪽, 왼쪽 Let's go 여러분들 국민체조 해보셨죠? 그 느낌이에요 미쿠 국민체조 느낌으로 한번 가시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굉장히 쉽습니다 It's very easy Everyone, do you do the Cupid Shuffle? Let's go 우리 코코모닝 그룹어 우리 썸머피트님 누가 말려줘요 크크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린다고 말려줬으면 진작에 박은 팀장님께서 말리셨겠죠 They gave up 우리 밖에서 윤동혁 감독님 박은 팀장님 아 또 저러는구나 이러면서 거의 뭐 포기한 그런 표정이에요 So everybody gave up okay? Nobody can stop me 아무도 저를 멈출 수가 없거든요 So do that dance everyone down Do your dance, do your dance, do your dance 내려가 춤을 춰 춤을 춰 춤을 춰 내려가 내려가 춤을 춰 Our new morning groover is continuously sending us some messages 우리 메시지 bombing 해주시는데 I'm loving it Love bombing 해주고 싶네요 6135 morning groover 맞췄어요 저 오늘 처음 왔는데 썸머 완전 러블리 상큼해요 기분 좋은 아침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자주 뵐게요 Wow, it's your first time to our show Welcome, 도망가지 말아주세요 늘 이런 텐션이니까 러블리한 저 썸머와 러블리한 6135님이 뭔가 아침마다 데이트한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Just consider it as our own little date every single morning 뭐 출근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어디든 하시고 뭐 하루를 시작하실 거 아니에요 It's gonna make up your mood extra exciting 여러분들 아침 기분을 좀 상쾌하게 해드리는 그런 컨셉의 방송이니까 Join the party, okay? 6135 모닝그룹어 반갑고요 신규 모닝그룹어시니까 6135 번호를 부르면 좀 정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저 이렇게 불러주세요 라고 원하는 닉네임 있으면 또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If you want a nickname for me to call you Just let me know anytime, and I will call you by that nickname. 뭐 예를 들어서 썸머 바라기, 썸머 둥이 이런 거 아니면 뭐 그냥 공주님, 절 공주님으로 불러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불러주세요. 부처님 다 불러드릴게요. 제가 뭐든 불러드릴게요. 왕비님, 왕자님 이런 거 다 좋으니까 어디 가서 내가 좀 불리고 싶으면 여기다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t's really hot morning groovers and we want some rain to wash off this heat so we are listening to the weather girls It's raining man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Let's go 비야비야 와라와라와라와라 기우제를 다 같이 한번 지내볼까요 Everybody go out there and sweat out wash your car 그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우제 아니겠어요 La la la la raining man Let's go 불러 남자들이 내려오네 비가 안 오고

여러분들, it's raining man. Do you guys see? Look at the window. 밖에 창문을 보세요. It's raining man. 남자들이 떼거지로 내려오고 있네요. But we want rain. 그런 맨 뜻이 아닐 텐데. Hey, it's raining man. 이런 거 아닐까요? 너무 더우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돌아버리네요. 네. 더위 먹은 느낌으로. If you see our viewable radio,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티봉이 지금 떨어졌어요. 티봉이 is like basically not moving at all. 지금 티봉이 지금 쓰러져가지고 인공호흡을 해주고 있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지쳤대요. You know this desk is kind of cool, so that's why 티봉이 is laid down. 이 나무라서 좀 시원하거든요. 더워서 뻗었습니다. 우리 티봉이 어떡하실 건데요? 우리 613호 모닝그룹께서 제니라고 불러달라고 해주시네요. 좋아요. 우리 제니 모닝그룹. Let's go. It's raining man. 앞으로 제니 모닝그룹을 불러드릴게요. Is that your English name? 우리 모닝그룹어들 제니 모닝그룹어 환영해주세요. 우리 오픈 채팅방 들어가서 가보세요. 우리 제니 모닝그룹어 정말 대환영 문자 받으실걸요. 코코 모닝그룹어 백탁이 있는 선크림이었으면 눈 떠서 거울 봤을 때 기절각 허연이라고. So you know there are different kind of sunscreens and some of those sunscreens, yeah, like if you put it on, your face turns white. 그 뭐지 캐릭터 있잖아요, 가온 아시다시 그 사람이 바뀌기 마련인데 그런 건 아니었는데도 제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막 끈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찌고 해요. 팀장님도 못 말리는 PD님, TBS에 건조기라도 보내드려야 하나? 라고 하셨습니다. TBS, 왜요? 건조기 왜? 건조기가 왜 필요한데요? 제습기 보내주세요, 제습기. 아, 감사합니다. 우리 코크모닝 여러분. 팀장님도 저를 못 말리고 포기하신들, 아마 저 보자마자 포기하셨을, 아, 얘는 안 되겠다. 포기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뭐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기우제, 포기하지 말고, 비가 하루빨리 와서 이 더위를 날려줬으면 합니다. Alright, morning groupers. So that was a little TMI quiz. TMI를 곁들인 코너 노래방이었는데요. 금요일의 기분이 한층 업 되셨나요? Okay then. It's time for your eardrums to take a little bit of rest. 여러분들의 고막 조금 쉬는 시간 가져보라고. We're gonna take a listen to a song all together. Back to the 70s or 80s. I'm not so sure, but this is Donna Summer.

I hope that day arrives soon. 지금 봤을 때는 뭐 도대체 언제 시원해지는지 감도 안올 정도로 계속해서 막 더워가지고 그렇게 좀 지치고 이러는데 입추잖아.

드립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저는 식욕보다 수면욕이 더 커가지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는 능력을 갖고 싶네요. 잠을 안 자는 대신 그 시간에 다른 못다한 일들이나 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없어서 미루던 일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먹는 즐거움도 소중하니까 또 먹지 않고 배부른 능력보다는 배고플 때 맛있게 먹고 아, 이 맛에 산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네요. 모두들 더위를 잘 극복하시길 바라면서 돌브레인의 더위 먹은 갈매기 신청합니다. So for me, sleep is more important than food, so I would like to have the ability to never feel tired even without sleeping. And instead of sleeping, I could use that time to do things I haven't been able to finish or things I have been putting off because I didn't have enough time. And since the joy of eating is so precious, rather than having the ability to feel full without eating, I would rather eat something delicious when I'm hungry and say, "Ooh, that is life." 그러니까 이 잠자는 시간 때문에 우리가 할게 너무 많은데 보통 우리가 근무 시간 자체가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뭐 9 to 6를 한다고 쳤을 때뭐 아침 7시 일어나서 준비하고 퇴근하면 6시. 퇴근 시간이 걸리잖아요. Because in Korea, we spend just way too much time on the road because of traffic. 집에 오고 뭐 씻고 오면 8시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오직 나만의 시간은 자기 전까지 뭐한 4시간 남짓? 근데 만약에 육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애기 돌봐주고 또 밀린 집안일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모자라도 한없이 모자라요. We do need that extra time because you only have approximately like 4 hours of your own. And even during that time, you have to spend that time for doing house chores or even taking care of your kids if you're a mother or a father. So, like, where is the time for yourself?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는 시간, 그때를 좀 활용하면 딱일 텐데, 이게. 애초에 근무 시간이 조금 줄었으면,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근무 시간이 한 2시간 줄면 삶이 많이 엄청 다르게 윤택해질까요? 그런 생각도, 고민도 항상 해보거든요. Let me know your opinions,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의 의견 알려주세요. 아, 우리 밖에서 박오리 선생님이 점점점 주 4일제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뭐주 4일제를 원하신다라는 거겠죠. 그래요. 근무 시간 주는 거, 2시간 주는 것보다 주 4일제가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네요. 그 대신에 주 4일 동안 정말 빡세게 일하고, 가능한 직업이면은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직장에서 뭐 커피 마시고 뭐 이런 시간 다 줄이고, 밥 시간 다 줄이고, 아, 그것도 중요하세요. 그래요.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커피 마시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PD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There's something about producers. Like, if you consider watching OTT series or YouTube channels as work, it could be considered as work because always we need to collect ideas. And if we share a conversation with other people, if we meet different kind of people, that is also part of work because we get to open up our perspectives, get different ideas and everything. 그래서 모든 게다 근무 시간 아닌가? 막 이렇게 혼자 건방지게 막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무 시간이 정말 필요한가? 막 이러면서 혼자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Alright, we're gonna take a listen to a song going out for our precious morning groover, my precious 조국 모닝 그루버의 돌브레인이죠. 노홍철과 노브레인이 함께한 더위 먹은 갈매기.

So the very beginning part of this song, it goes 사랑해 막 이래 이러는데 이게 뭔가 책임을 회피하는 말 같잖아요. 막 이래. 나도 좋아해. 막 이래. 우리 사귈래? 막 이래. 막 이러면서 이막 이래라는 말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Anyways, that was Oasis by Brown Eyed Soul and 터보였나요? 누구였죠? Brown Eyed Soul and 야 이재훈 Brown Eyed Girls and 이재훈의 오아시스 듣고 왔습니다. 제목이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당황했는데. Anyways, that was a nice summary song to listen to, wasn't it? That was selected exclusive by DJ Ba. I said it again. Ooh, and that feels good. 우리 딸랑이 엄마께서 안녕하세요, 딸랑이 엄마입니다. 며칠 전에 일 끝나고 씻고 나왔는데 폰이 없는 거예요. 한참 찾다가 앗 옷에 폰을 넣고 세탁기를 돌렸네요. 그래서 인사를 못했네요. 노래 너무 잘하시네요. 날씨가 많이 덥지만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세요. 아, 딸랑이 엄마 어디 계셨나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세상에나. So you put your phone inside your pocket and then you put that clothes inside your washing machine and you kept it running. 아, 진짜 어떻게 핸드폰 그러면 못 쓰시는 거죠? 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런 일 발생한다고요. 종종 주머니 안에 뭐 넣고 저 현금 그다음에 뭐 이어폰 이런 거 많이 돌려봤거든요. But our phone is lik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our life these days. 요즘에 핸드폰 없으면 진짜 바보 되잖아요. 바보 진짜. 모든 걸다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세탁기에 넣고 돌리시면은 그래도 기간 동안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딸랑이 엄마.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또좀 시원하게 주말까지 쭉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message. 우리 제니 아빠 오셨네요. 우리 X세대의 감성을 깨워주는 상큼, 와일드한 비트가 너무 신나네요. 어제 제니와 함께 본 영화예요. 와일드싱의 혼성 3인조 트라이앵글 부탁드립니다. Love is 어제보다 1% 더 행복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Did you really enjoy watching that movie Wild Thing? I didn't get to watch it. 저 보고 싶었는데 못본 영화거든요. 근데 벌써 OTT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거기 나온 배우들을 다 좋아해가지고 Looks like you had some great time with your daughter yesterday watching this movie. But unfortunately, the song is not in our system. So sorry. 노래가 시스템이 없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못 틀어드려요, 오늘. I apologize. But maybe next time.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니 아빠, 우리 제니 모닝 그룹은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주세요. Don't be too upset. There is always next time.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룹은 안녕하세요. 거의 회사 다 와서 출첵하는데요. 저는 잠이 안 와도 안 졸린 능력이었으면 좋겠네요. 퇴근하고 애기 보고 하면 금방 잘 시간이라서 자기 시간이 없네요. 피디님 모닝그룹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ly. You never have time for yourself unless you use the time for sleeping. It's so unfair, but we have to accept it. 너무너무 불공평하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너무너무 덥지만 우리 모닝그룹을 그래도 모닝그룹을 듣는 기간만큼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운 이번 주 주말까지 쭉 이어져라! Okay.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TBS EFM 모닝그룹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도 올려둘게요.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and also next Monday for another live session.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터보, Love Is.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and fun day. Goodbye, Morning Groovers!